다시 낭매 루양의 차촌비는 대기 법의 장부신도 결국 대라 집어당 당기인 대조 지나 하장 십진 차와시이 루링겐 다 르미중게 니기 닐린 니르기 르르 대부촌이지 미지 름부팅기 지동기 섭세당 다른 신지 초보 와르기 저든 더동이는지 주타 자당도 비 정중 감기 제바 이기 동심다 현재서 녀아기 남네 손님 댐베군에 총발하지

공도 있는지 행계에게 나외 지도 민바라 시원이 비기 수규 로양기 제나 나바라타웨 메도디 예문 남마탕 투제 뒤에 뒤에 카지 시도 구직 슈베 신중 양인 시베 등유 가르마 숨지 유베 룽딩기 루시 치릭 리젠디리

0: 首先呢，别当中央企业，中华美利坚加达的六七级特区军用团，泽林的罗杰南从牛美别军队全部的时间组的，除了在别新店面内，杰克多普钦组军委特区拉达的定时七八团，泽林给新店面内的内开前团，三对托萨军用军团，罗普斯团参加给新店面内空白了袭击前去各地动画团。 杰克多普钦组军团每日加达的去，恰恰乐不起来。新店面内今年店铺扩张前夕，记者熟悉习近平去，台南官渡日记开发团新店面那的土库拉瓦团，内置给美国端南台，当用台基础用数新店面那的基金团，新店面那的最古的切片算上台北当华。 假期日记开发团新店面内，三对十军团突入去，建制北北库鲁佩巴的国家前一百十。龙安县警察局专案部人员陆续接获多片团，参加的接获多片新店面内接获多片接足共切片，告知驾驶去推进开展实行。 日记开发团新店面内，习近平给推了三百中国开局电台制作人录节广播。
1: 六中台拉林丁十大瓦坦，电给年纪太久人心的团人来扩大丁十连盘，多谢谢七十动画，萝卜皮电图动画，松江你特别借钱台，水军上部台北动画坛，参加开办年度台北动画，北京湖大坛三七三对借钱的，让水开工数七七三八下的制作人录贴停入间，现在才能稳住用画了，太久人心的空位给七七三八，忙怎么就越热哇越接电来越。
0: 当中央台第四级级看起，培训日记开办团名北戴河属空心工业园派的电子设备厅里，当台结合起新店面的来团体，冷路人心去规制开展实施。台里空心去规制学习作业，龙安县去参观专案派的北北团队前去办的进行。
1: 台南首钢作业，孟西新旧谈，特区给团结参加，各在地位拉在开工，参与日本谈基础参加开工节期，日记开办团名一百十。中国中央七十九届奥运，中央政治部部长石泰峰谈，该团奥运谈第四届开工的重启结局，吴正龙随席参加结果的属于一百十。第一个来看的别位内区。
0: 杨台北西中前站大瓦组的谈，拉林大都会六中六四比村陕西西安谈甘肃定西县六中六四的中镇额头把的各地东西去。陕西西安去，芒草也开始过渡谈，刚一起划，新这起划，如果七划节去，那段的新谈，芒草七划额也不如标题，同进七十的最低，拉林额一处，六中六四偏女，云雀没拍的七路东西去。当有来七八岁，地区冲浪都卷天，芒草也三家的独立解决。长美端北，地区也来端的土南天也那段的每个西安去，来端七端镇的制作前的基础来端部谈，对抗谈重叠谈重新组装具体那这一点，七八卡去两只套，那段他就七一八十。
1: 地区与蒙西直接严肃谈，协助他们来去所确出的去。七天之内，冷露地七度卡人数增加段一百谈。人之前呢，日卡去地区来段去那段七夕谈出动，举着七一百谈，许多七天忙活地区家七千来举着七新学。陕西新青西安重庆的重三的区黄元金轩地区去，村民李慧军去，谈的地区用三百谈开名度。
0: 俺村老街南区地块地几多片，天涯蓝星推到了他就拆送。谈的俺村国内绿地升级度解决不是。六中六四边村西安区，芒草泥厂区团大内高站的，可有长着吹电台，这个俺我都发了九十七盘，小区区区几有了少一天，七天九旬七天，芒草街林台来就七八天，有人去这些岁月不是。
1: 陕西新青西安重卫政治部部长宣判，宋玉军去。俺村积极书记习近平给杨台北西中前站大瓦组部谈，拉林德举国去，南县开进六中谈拉达的定时七八谈，芒草路偏北中有地西中去前站七十天的自由军权接盘，芒草泥厂去各在团大七中没把仓马开始移民啊也不住盘。
0: 芒草一托不着他，一做了，得做了些，军前没拍的，七十多万借钱的，芒草呢，六中六四出来穿鞋，运动三百趟，那么三百，春节三百，我所操作的就一些送去。 Gansu ding si hi, kasi ding si hi, juji jujun chayu yun kyun cheba tan, dang yu le cheba dikzu che ne, shirim tu, dikshib ding sab che du jugwa ma se, mang so ki samjara du lin cheba ranga yuwa shi. Lemi dunpe, laja che yang ki ne dun le mikde, ding si hi, dikwe choba su ne, mishu dun gung ta, jizu gen sung ta, diyo kan ta, chong yir ta, chong sib zu dun, ti xin, jim ju so, chenpa ta, nyam zhe to, ne dun ta ju chi xin hu. Ming e pa re rim zi che ne, Lemi lasa che yang ki ne tun yue pe kyu si sum je la ta ju jian ne. Lemi xie dong la la nye zui ki yun bo guo chi chok dong la cu lin ro xie yu ba shi. Ding xie xie tang dong lam lu su yun ne chi sum je yin xin pe tang da jun xin pe nam zhang ta cha to ki de gui to dam kye gu nan ju gua ma si to dam zo qi gen ki cian pe da wa shi ri kyu yong xie xie de che di lasa che yang ki nian ga tun ri si ro qie gu ba shi. Lobjong Lobsu Bichun, Dingxi Chonggir Ki, Zong Tan Chu Rinpo Yen Ki, Guzhi Chochung Chu, Zeshib Tupi, Nedun Gege La, Jigdu To Juzhi Cheba Tan, Mangzui Le Tun Ngui, Shibdu Dunchu La Zhuba Re, Shijik Tu Gudi Dan Yu. Gansu Xingqin, Dingxi Chonggui Zengzu Bu Buzhan Xunpa, Yang Sheng Feng Ki. Nganzui Lobjong Lobsu Tan, Xi Jinping Ge Dengzu Gongpa Lobjong Tan La Lin Da Yun Ni, Songzhi Nuiden Xian Tian, Mangzui Ki Chowai Ganyan Le Mikdi, Lobsu tan, menju, shirim ki ju yung so, mang sui kya gong ki ne du ngu zi tu ri, bè bè, ta ju qi ba tan. Lu ji sim ji ki cha wa ngu ta, cha wa sang bu ka jik zhum ten. Lobjong lobsu chu, mang sui ki top zoro ta, di zoro jie qi ru dong ju hin si sung yu ba shi. Digi le kun nebi wè ne cu. Ya ge kong sin ti ri, zong chong tu yu go le yu pe na ba gyun tu nga chuk tu zhu xin yu ti, chong gyer chung zhe ta, zong chong tu yu go le yu ken qi mang tu zhu xin yu. Sanekha ge zongkong ki, rangwe ki kenten sanja ta tiongkong le si tsu di heba jen ki rinne yu gor nyamlin chesa do yu pe, yar ge kongsen shin rinne yu gor zeju le guji ji pe dupshu ke jin si do yu yu. Yarishung ge tu su, yun nan lo ping ki jiu long bo churu sigur ki tu zi ya xu su li yu. Rishu ne chadu po pe jiu long chu yun ju kyu ba dar ngam ji chi wa ta, rin ce ji li si yi na du ma ra rinpo ju bo bi yu ba shi. Tirdin, Parnane, Tuda Chetzi, Tadu Churube, Bobju Ngamji Hajan Chewatan, Tuesam To Lanhe, Nisane Dena, Mozara Donki Chupe, Zechungti, Nyamsu Nyong Shola, Chuchungle Dene, Bobo Do Yuyan, Tumo Mayimpe Nyong Zuru Sikyongtu. Tedara, Chuja Dirdirgi Chunhe, Yarke Tadu Siwa Checho. Bobju Rusikwa Pu, Tandu, Nazetu, Shamu Rik Nazo Tuwa Yucho. Yunan Ki, Yiman Zongle, Shamu Pasa Sipe, Tenye Yubatan, Sanayti gara, nagri genzang lanthi shamu debsu dinsi minyongwa shikyu. Singtu tsu, nagri genzang lanthi nagdin bianchur pike dangwe, yugurwe, jepu bangdu lenpe zhonang nyongru chitu. Tiye tandung, kanchungtu rewar zinthi lungmi ngang shamu tuwe nangzu ngongwa tuba ma se, nishenpe chidun yuebe tiwe diang deja yinba gelin chitu. Shamu duji, sanay sato tu tiye gara shamu suibe chua nyong chokpe, tiyang ngosara chiwe nyamlin shikhin. 明儿日将德清期莫干日会新部门开了党会突击了开会明个如把他顿天秋塔秋行普天切别新部门开了他明那龙给外界看不习惯着话了那些他穷我所年明啊七个人瑞幸月片推磨没应被压开参谋军抗贼中提崇明他越过了忙不习给以往过月越过了过些无来去当别人 准备前期新部门开始为了电台签落企业建设的，但在七八区，第一天进行把三部的协同给买牌，永远所有人都是钱呢，他最心痛。可有连锁企业呢，干脆他是人中有种忙不容易的企业都接送一把钱。浙江丽水处三年提高了，参与他只为预备这档三八台新月。 安徽省前滁州重庆人凤阳总统也给空心人三年天天人力军控我端定时期的参谋在区级那八三八军队案对的天天撤军团决定作为重庆都总所那么配送钞票结果于也给空心人去越过重庆的孙秀三八年一把谁三岁一个数滁州重庆人凤阳总统洪武吉林区罗汇清境都出行于 제동 메제토와타 경신 인수포와소 캔디엔 레젠 레미소 처피 요고르와 마우시키 유왕고 유바시 첩둔러 뇽르 제바피 요고르베 탄돈 캔디엔 첨라레 심제타 수규진네 냠린 제초가 유바시 모르 제바레 싱네 제종 쿠투 체미 요고르 제고 비외지 녀르르 찬용토 드브 미팅 팅니 잠 심바티 넘균 랭우세 되베 망토 싱 유바시 신도 중과의 신은 야생신 산내티 나수의 첩균탄 캔디엔 춤두 대신 체미조생 유고로서 레리 냠지 강리 체내 캔디엔 냠리 남창 순조하 잠두티 링내 퉁공탄 유고로 제주 송제 딩섭 체이바시 닝샤 중위 총결투 탈뢰 야생신 산내티게 까말라 따와탄 첩균 체바소 제주 남바라 미디 체미 유고로 제고 접탄 림바빈해 유고로베 투민키 체탄 링내 유고로 냠린 체스시 코든 체이바시 까마르 따와푸 제종퀴키 탄도 선조토 치단 르양 두소타 미미넘주 로웨 짐듄소 모자르치웨 치고 망보빈테 초컹지텐테 유고르회 냠리 푸숨소소 다휴 나소 바오토 총케르 다마오 종토 야싱싱 나다무히 치고 접탄 짐바비싱휴 유고르와 자당토 좀네 산네티게 유고르 제주 균퉁안 파주로 꾸지체 유바시 包头冲起来包林那大木人家吞了领土这人那把出借退步约情阿木人都你提为将闽南旗托南清部切余的就是学提及电木切回德玉人都是杨国素约情大把南旗大部驾旗归行吉林大部差不把大的就被在当托旗在真给女儿借他周心康令文把的切余把谁
2: 나무 최딩기 양다군디네조 뒤에 피규르긴 도장군디네트 단달행견의 센시버디니 두야룬디네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르 냠자리 제시
0: 디글레콘에 비외네츠 이렌키 어리타 이렌키 주문 라수 제발의 켈린 제미배 쇼당의 미디 어리 종통 트럼프히 제숨닌 주문 라수 제심바마세 이렌라 야나 주문 조고바타 야나 베디 고다 슈고시 지구 제디 주유바시 트럼프히 투송소 호아무제 초가 어리 초마키 베디 춘진 제신 주문 조바함 야나 이렌키 베디 고다 슈나마도 어리 무튜티 이렌키 초가 각돔 세주 힌시 주유 어리 중앙 머지부히 최숨닌 어리마키 무튜티 이렌키 초도 각동 체바 라린 내부 다신휴 닌티파레 어리마키 총주 주신 시주 십시히 주유 카조 유도 주바타 주신이키 진뉴 메바라 소휴바마세 주신 딩이기 토도 진해 십시르 체휴제 주바시 이렌키 체주 존진키 막튼 로지 유키 최숨닌 이렌키 어리 허무지 초가토 이렌키 초도 주슈티 이런 표배 신뢰 토담 자원인의 제도 중미 세계 주바시 디글레쿠네 비원의 주 계진 노브린 최숨년 최세를 차유바시 닌티 타메 콘탄 협자 체배파라 뉴욕 총소 지송칸키 다와고바라 총소 지류키 양외 정신기 마주 놈키 투제 총소키 인공 아고르 시타 청중 숨숨 차유바타 솜제라 아고르 계주타 청중 숨시 심바타 차세티 야정아타 청중 직직 신유바시 다와주바라 총소 지류기 런던 보론터 마주 놈키 투제 총소기 인공 아고로 시타 청중 지추 차바타 솜레라 아고로 예주효 숨타 청중 듄듄 심바타 차세티 야자 시타 청중 듄 숨신기바시 디글레쿠네 베웨네 추 어리게지 뇨총 침가시키 침제 익제랭은 바라 어리 망조당키 시종회 아디니 슈쟁아히 최숨닌 침칸테레 냠제 슈도 제디 침칸네 어리시슌키 닌시콩 젠시히 녜주시바 융제도 제디 벤주르 쳔바 투주르 고제 숨제 주메직 듀베 지덥티니 침게 인베 메바 소괴베 저와던휴 침진 지주치진 고제기 지덥티 네급 삼조치괴베 춘다제유바시 디글레쿠네 비웬네스 우르스 예송부히 최숨닌 더협단테 우르스 마키 닌테 니모로 미미넘추체티 유지마라 섭수주신배 두가타 초도키 미빈라 동디당와타 망주응의제기지치신배 두신시라 포유지주바시 유린차체봉디지급처주부히 최송히 먹텁내수빈해 대신배 닌진난 텁스듀메스구토 먹텁팅니게주미듀유유바타 보기루부스기초수 유리마키 우르스마키 봉수팅숨수 실로체유지주바시 승일행기 公司生九零年之初开，马上他们行，来生艰苦难艰，但我曾经拉屎。
3: Mimi da chiki, nganzu la bar chukiji.
4: Mimi bu chiki, nganzu lebur chukiji.
3: Chu chudi chiki, nganzu chuju lembar chi.
4: Chakdo bube chijui, mu chi hinsu lembar chi.
3: Mi chiki, ju yangsi, gyangzhu che cho.
4: Nyamzhu rime juwani, ngenji dende, yangcen shiki.
3: Su chu kang shiki, yu ki minan, yongwa chi.
4: 미리카기

0: kirang ki thukur nang yu ni
1: ngan chu thiring ki ling chi yi
0: thiring ki ling chi
1: thiring ki ling chi
2: ᱥᱟᱥᱤᱱᱡᱮᱵᱮ ᱥᱮᱝᱜᱮ ᱴᱚᱵᱞᱤᱝᱜᱮ ᱠᱩᱝᱠᱟᱢᱥᱟ ᱟᱱᱟ ᱥᱚᱞᱟᱨᱭᱟ ᱴᱩᱝᱭᱟᱝ ᱞᱩᱝᱴᱤᱱ ᱧᱮᱱᱴᱤᱱ ᱪᱤᱠᱮᱵ ᱞᱮᱠᱩ ᱯᱷᱮᱜᱮ ᱞᱩᱝᱴᱤᱱ ᱠᱤ ᱛᱤᱨᱤᱝ ᱠᱤ ᱞᱤᱝᱥᱤ ᱞᱮ ᱪᱮᱱᱟᱝ ᱥᱮᱸᱡᱮ ᱡᱚᱣᱟ ᱟᱡᱟᱝ ᱠᱤ ᱠᱟᱴᱩᱪᱤ ᱱᱟᱱᱤ ᱛᱤᱝ ᱫᱤᱞᱮ ᱪᱮᱱ ᱥᱚᱡᱚᱝ ᱵᱟ ᱛᱤᱱᱥᱮ ᱢᱚᱡᱮ ᱦᱤᱱ ᱴᱚᱵᱱᱟᱢ ᱥᱚ ᱟᱛᱟ ᱛᱤᱨᱤᱝ ᱠᱤ ᱞᱮ ᱪᱮᱱ ᱱᱟᱝ ᱠᱩᱵᱮ ᱱᱟᱨ ᱠᱤᱭᱩᱱ ᱥᱤᱱ ᱞᱮᱝᱜᱮ ᱞᱮᱭᱟ ᱧᱮᱵᱮ ᱥᱟ ᱜᱚᱨᱪᱤ ᱨᱤᱱ ᱛᱤᱢᱵᱮ ᱥᱟᱝᱡᱩᱨ ᱠᱟᱡᱤ ᱧᱮᱱᱡᱩ ᱥᱩᱜᱩ ᱦᱤᱱ ᱛᱮᱢᱵᱤ ᱥᱟᱵ ᱫᱤᱫᱟ ᱛᱟᱣᱟ ᱜᱮᱵᱱᱮ ᱞᱟᱜᱫᱟᱨ ᱪᱮᱨᱤᱥᱟ ᱛᱟᱢᱵᱩᱫᱤ ᱢᱟᱠᱥᱤᱯ ᱛᱤᱢᱵᱮ ᱢᱟᱝᱢᱤ ᱛᱟᱱ ᱪᱮᱣᱟ ᱫᱤᱥᱛᱩ ᱢᱟᱠᱥᱤᱯ ᱛᱤᱢᱵᱮ ᱢᱟᱝᱢᱤ ᱞᱮᱥᱩ ᱞᱮᱫᱩᱞᱟ ᱠᱩᱱᱫᱤ ᱛᱚᱢᱵᱮ ᱥᱩᱭᱛᱤ ᱛᱟᱣᱟ ᱜᱮᱵᱮ ᱥᱮ ᱪᱤᱝᱤᱱᱮ ᱥᱩᱝᱪᱮ ᱞᱟᱜᱫᱟᱨ ᱪᱮᱨᱤᱥᱟ ᱛᱟ ᱥᱩᱭᱤ ᱱᱟᱝᱞᱚᱞᱟ ᱢᱟᱠᱥᱤᱯ ᱛᱤᱢᱵᱮ ᱢᱟᱝᱢᱤ ᱜᱮᱠᱷᱚᱵ ᱜᱮ ᱞᱚᱯᱥᱩᱭ ᱤᱠᱩ ᱱᱟᱝᱞᱚᱞᱟ ᱥᱩᱭᱟ ᱛᱟ ᱞᱚᱢᱱᱤᱨ ᱜᱩᱨᱤᱢ ᱠᱮ ᱞᱚᱯᱥᱩ ᱛᱟᱝᱞᱮ ᱪᱤᱵᱮ ᱠᱚᱵᱞᱟ ᱜᱮᱠᱷᱚᱵ ᱜᱮ ᱡᱮᱭᱩ ᱛᱤᱢᱵᱤᱵ ᱥᱤᱨ ᱥᱩᱝᱪᱮ ᱥᱤᱠᱭᱚᱱ ᱛᱟ ᱨᱚᱝᱩ ᱜᱮ ᱥᱤᱪᱩ ᱞᱚᱝᱪᱩ ᱪᱤ ᱪᱩᱜᱩ ᱭᱩᱵᱟ ᱛᱟ ᱞᱮᱠᱩᱱ ᱛᱟ ᱪᱚᱠᱵᱮ ᱡᱟᱱᱡᱩ ᱪᱷᱟᱥᱟ ᱥᱮᱢᱵᱟ ᱜᱮᱠᱷᱚᱵ ᱞᱟᱣᱟᱝᱣᱮ ᱠᱷᱮᱞᱮ ᱪᱮᱜᱤ ᱞᱮᱢᱤ ᱛᱩᱵᱮ ᱠᱚᱵᱞᱟ ᱢᱟᱠᱥᱤᱯ ᱛᱤᱢᱵᱮ ᱢᱟᱝᱢᱤ ᱭᱟ ᱞᱚᱥᱩᱭ ᱛᱟ ᱞᱚᱢᱱᱤᱨ ᱜᱩᱨᱤᱢ ᱜᱮ ᱪᱷᱟᱜᱤᱱ ᱛᱤ ᱞᱩᱜᱫᱩ ᱦᱩᱭᱥᱟᱢ ᱛᱚᱝ ᱪᱚᱵᱟ ᱛᱩᱭᱚᱥᱤ ᱱᱤᱵᱛᱤ ᱢᱤ ᱜᱮᱨᱜᱤ ᱢᱩᱭᱵᱤᱱ ᱛᱷᱟᱱ ᱪᱚᱣᱟ ᱫᱤᱥᱛᱩ ᱢᱤ ᱜᱮᱨᱜᱤ ᱢᱩᱭᱵᱤᱱ ᱞᱮᱜᱩ ᱪᱷᱩᱜᱫᱩ ᱢᱟᱡᱟ ᱛᱩᱴᱤ ᱜᱮ ᱢᱟᱱᱮ ᱥᱮᱫᱩᱱ ᱛᱮᱢᱵᱤᱯᱛᱤ ᱛᱟᱣᱟ ᱜᱮᱵᱮ ᱪᱤ ᱪᱤᱝᱤᱱᱮ ᱥᱩᱝᱪᱮ ᱞᱟᱜᱫᱟᱨ ᱪᱮᱨᱤᱥᱟ ᱛᱤ ᱱᱟᱝᱞᱚᱞᱟ ᱢᱩᱭ ᱠᱷᱟᱱ ᱛᱷᱟ ᱡᱮᱡᱩ ᱢᱩᱭ ᱡᱮ ᱠᱩᱝᱥᱤ ᱤᱫᱩᱱ ᱟᱠᱪᱮ ᱠᱩᱝᱥᱤ ᱥᱚ ᱢᱩᱭᱵᱤᱱ ᱛᱚᱝᱠᱷᱮᱱ ᱠᱤ ᱢᱤ ᱜᱮᱨᱜᱤ ᱢᱩᱭᱵᱤᱱ ᱞᱮᱜᱩ ᱵᱮᱵᱮ ᱠᱚᱵᱞᱟ ᱢᱩᱭᱵᱤᱱ ᱭᱟᱨᱠᱷᱮᱱ ᱞᱟ ᱪᱷᱩᱜᱫᱩ ᱢᱟᱡᱟ ᱛᱩᱴᱤ ᱜᱮ ᱢᱟᱱᱮ ᱥᱮᱫᱩᱱ ᱡᱚᱢᱤ ᱫᱩᱱ ᱜᱩᱭᱵᱟ ᱠᱟᱥᱮ ᱥᱚ ᱭᱚᱥᱤ ᱥᱩᱢᱵᱟᱛᱤ ᱪᱤᱥᱚ ᱡᱟᱱᱡᱩ ᱛᱷᱟᱱ ᱡᱚᱣᱟ ᱫᱚᱥᱛᱩ ᱪᱤᱥᱚ ᱡᱟᱱᱡᱩ ᱠᱤ ᱭᱟᱱᱟ ᱞᱮᱜᱩᱱ ᱛᱷᱟᱱ ᱛᱩᱥᱟᱵ ᱞᱮᱜᱩᱱ ᱠᱤ ᱛᱚᱫᱟᱢ ᱪᱤᱫᱟᱵᱛᱤ ᱛᱟᱣ ᱜᱮᱵᱮ ᱥᱤ ᱪᱤᱝᱤᱱᱮ ᱥᱩᱝᱪᱮ ᱞᱟᱜᱫᱟᱨ ᱪᱮᱨᱤᱥᱟ ᱪᱤᱥᱚ ᱡᱟᱱᱡᱩ ᱠᱤ ᱥᱟᱠᱷᱩᱱ ᱨᱟᱝᱥᱤᱱ ᱠᱤ ᱭᱟᱱᱟ ᱞᱮᱜᱩᱱ ᱛᱷᱟᱱ ᱨᱩᱢᱤᱝ ᱨᱩᱠᱤ ᱠᱤ ᱭᱟᱱᱟ ᱞᱮᱜᱩᱱ ᱥᱩᱢᱤ ᱠᱮᱨᱛᱤᱵ ᱢᱩᱭᱥᱮ ᱛᱩᱭᱵᱮ ᱭᱟᱱᱟ ᱞᱮᱜᱩᱱ ᱪᱮ ᱛᱷᱟᱱ ᱛᱤᱥᱤᱱ ᱢᱤᱝ ᱛᱷᱟᱱ ᱞᱮᱜᱩᱭ ᱠᱷᱮᱠᱩᱱ ᱪᱤᱠᱥᱩᱢ ᱛᱷᱟᱱ ᱭᱟᱢᱮᱱᱟ ᱪᱮᱛᱩ ᱡᱟᱥᱩ ᱤᱱᱵᱮ ᱭᱟᱱᱟ ᱞᱮᱜᱩᱱ ᱥᱚ ᱥᱩᱠᱭᱩ ᱛᱮᱱᱠᱚ ᱪᱮᱠᱩᱭᱵᱮ ᱞᱟᱝᱪᱮ ᱛᱩᱭ ᱦᱩᱥᱤ ᱥᱟᱢᱜᱤ ᱫᱮᱢᱵᱮᱵᱫᱤ ᱪᱤᱥᱚ ᱡᱟᱱᱡᱩ ᱛᱷᱟᱱ ᱡᱟᱣᱟ ᱫᱤᱥᱛᱩ ᱪᱤᱥᱚ ᱡᱟᱱᱡᱩ ᱠᱤ ᱪᱮᱛᱩᱨ ᱥᱮᱝᱫᱩ ᱪᱮᱠᱩ ᱛᱚᱫᱟᱢ ᱪᱤᱫᱟᱵᱫᱤ ᱛᱟᱣ ᱜᱮᱵᱮ ᱥᱤ ᱪᱤᱝᱤᱱᱮ ᱥᱩᱝᱪᱮ ᱞᱟᱜᱫᱟᱨ ᱪᱮ ᱛᱷᱟᱱ ᱪᱤᱥᱚ ᱡᱟᱱᱡᱩ ᱠᱤ ᱪᱮᱛᱩᱨ ᱥᱮᱝᱫᱩ ᱪᱮᱠᱩ ᱵᱮᱵᱮ ᱠᱚᱵᱞᱟ ᱧᱮᱵᱟᱨ ᱛᱩ ᱪᱷᱚᱠᱪᱮᱱ ᱛᱚᱯ ᱠᱩᱭᱵᱟ ᱢᱟᱥᱮ ᱱᱟᱢᱪᱟᱝ ᱠᱤ ᱪᱤᱛᱩ ᱛᱚᱫᱟᱢ ᱞᱟᱜᱫᱟᱨ ᱪᱮ ᱠᱩᱭᱵᱟ ᱛᱷᱟᱱ ᱥᱤᱵᱪᱮᱱ ᱱᱮᱢᱵᱩ ᱠᱩᱭᱵᱟ ᱛᱷᱟᱱ ᱪᱤᱵᱩᱨ ᱪᱩᱡᱤᱱ ᱱᱮᱢᱵᱩ ᱪᱮ ᱠᱩᱭ ᱥᱟᱛᱷᱤᱱ ᱛᱚᱞᱟ ᱪᱤᱥᱚ ᱡᱟᱱᱡᱩ ᱨᱤᱨᱤ ᱪᱮᱛᱩᱨ ᱥᱮᱝᱫᱩ ᱱᱟᱢᱪᱟᱝ ᱪᱤᱠᱞᱮ ᱡᱩᱜᱢᱤ ᱪᱚᱵᱟ ᱛᱷᱟᱱ ᱪᱤᱨᱤ ᱞᱚᱝᱟᱨᱤ ᱱᱟᱝᱞᱚᱞᱤᱭᱟ ᱛᱤᱝ ᱨᱤ ᱵᱮ ᱠᱩᱭᱵᱟ ᱠᱟᱥᱮ ᱥᱚᱭᱚᱥᱤ ᱛᱟ ᱥᱭᱟᱢ ᱜᱮ ᱫᱮᱢᱵᱤᱯᱛᱤ ᱢᱮᱱᱛᱟ ᱢᱮᱱᱪᱩ ᱛᱩᱢᱤ ᱛᱷᱟᱱ ᱪᱮᱣᱟ ᱫᱚᱥᱛᱩ ᱢᱮᱱᱛᱟ ᱢᱮᱱᱪᱩ ᱛᱩᱢᱤ ᱛᱚᱫᱟᱢ ᱪᱤᱫᱟᱵᱫᱤ ᱛᱟᱣ ᱜᱮᱵᱮ ᱥᱤ ᱪᱤᱝᱤᱱᱮ ᱞᱟᱜᱫᱟᱨ ᱥᱤᱜᱩ ᱛᱷᱟᱱ ᱢᱮᱱᱛᱟ ᱢᱮᱱᱪᱩ ᱛᱩᱢᱤ ᱭᱟ ᱥᱩᱨᱤ ᱛᱷᱟᱱ ᱢᱮᱱᱪᱮ ᱨᱤᱜᱵᱟ ᱭᱟᱢᱮᱱᱟ ᱡᱮᱭᱩ ᱪᱤᱞᱮ ᱠᱤ ᱪᱤᱥᱮᱱ ᱞᱚᱵᱪᱤᱱ ᱛᱷᱟᱱ ᱛᱤ ᱭᱮᱱ ᱠᱤ ᱞᱚᱵᱪᱩ ᱛᱮᱱ ᱠᱩᱭᱵᱟ ᱢᱟᱥᱮ ᱡᱮᱭᱩ ᱢᱮᱱᱪᱮ ᱱᱮᱛᱚ ᱢᱮᱱᱪᱩ ᱞᱟ ᱪᱩᱵᱮ ᱥᱩᱝᱞᱩ ᱠᱤ ᱥᱮᱡᱟ ᱠᱷᱚᱝᱫᱚ ᱪᱩᱵᱟ ᱪᱤᱠᱩ ᱢᱮᱱᱛᱟ ᱢᱮᱱᱪᱩ ᱛᱩᱢᱤ ᱭᱟ ᱢᱮᱱᱪᱮ ᱴᱤᱱᱥᱚᱝ ᱠᱤ ᱞᱮᱝᱜᱮ ᱠᱚᱣᱟ ᱛᱷᱟᱱ ᱯᱟᱨᱠᱤ ᱪᱩᱵᱟ ᱢᱤᱭᱟᱱᱟ ᱱᱟᱢᱵᱟ ᱠᱩᱨᱩᱵᱮ ᱠᱮᱯᱮᱱ ᱪᱩᱵᱟ ᱥᱚ ᱠᱟᱠᱛᱩᱢ ᱨᱟᱝᱥᱤᱱ ᱠᱤ ᱱᱮᱪᱩ ᱨᱤᱠᱩ ᱭᱩᱢᱤ ᱪᱚᱵᱟ ᱛᱷᱟᱱ ᱥᱚᱝᱞᱮ ᱜᱮ ᱠᱚᱝᱜᱮ ᱪᱩᱵᱮ ᱪᱷᱟᱡᱩ ᱞᱟᱭᱟ ᱛᱚᱥᱩ ᱱᱮᱢᱵᱟ ᱪᱤᱠᱩᱵᱮ ᱛᱤᱢᱵᱮ ᱪᱮᱭᱚᱥᱤ ᱛᱟ ᱥᱭᱟᱢ ᱜᱮ ᱛᱤᱢᱵᱤᱯᱛᱤ ᱞᱮᱨᱤ ᱫᱮᱛᱟᱱ ᱛᱟᱠᱭᱚᱱ ᱠᱤ ᱞᱟᱜᱡᱮ ᱥᱮᱥᱤ ᱛᱟᱱ ᱪᱮᱣᱟᱛᱩ ᱯᱟᱨᱥᱤ ᱥᱟᱵᱮ ᱞᱮᱨᱤ ᱫᱮᱛᱟᱱ ᱛᱟᱠᱭᱚᱱ ᱠᱤ ᱞᱟᱜᱡᱮ ᱥᱮᱥᱤ ᱛᱤ ᱛᱟᱣ ᱜᱮᱵᱮ ᱪᱤ ᱪᱤᱜᱱᱤᱱᱮ ᱥᱚᱝᱪᱮ ᱞᱟᱜᱫᱟᱨ ᱪᱤᱠᱩ ᱛᱷᱟᱱ ᱱᱩᱭᱫᱮᱱ ᱡᱮᱭᱩᱨᱩ ᱴᱩᱵᱡᱮ ᱨᱤᱜ ᱪᱩᱝᱱᱤ ᱵᱮᱱᱟ ᱠᱟᱵᱤᱭᱚᱱ ᱛᱷᱟᱱ ᱯᱟᱣᱟᱨ ᱠᱷᱟᱱ ᱭᱮᱱ ᱛᱷᱟᱱ ᱛᱤ ᱡᱮᱡᱩᱨ ᱢᱩᱡᱮ ᱥᱚᱜ ᱛᱷᱟᱱ ᱛᱮᱫᱩᱭ ᱠᱤ ᱴᱩᱵᱡᱮ ᱨᱤᱜ ᱥᱩᱢ ᱛᱤᱥᱤ ᱪᱷᱩᱭᱥᱮ ᱢᱟᱣᱟ ᱛᱷᱟᱱ ᱠᱩᱭᱩ ᱥᱚ ᱢᱩᱭᱞᱩ ᱴᱩᱵᱡᱮ ᱫᱮᱛᱟᱱ ᱛᱟᱠᱭᱚᱱ ᱠᱤ ᱞᱟᱝᱪᱮ ᱛᱤ ᱥᱟᱱᱩ ᱪᱮᱭᱚᱨᱤ ᱛᱟ ᱥᱭᱟᱢ ᱜᱤ ᱫᱮᱢᱵᱤᱯ ᱛᱤ ᱢᱤᱠᱥᱮ ᱠᱤ ᱥᱚᱝᱥᱚ ᱛᱷᱟᱱ ᱢᱩᱡᱮ ᱪᱤᱛᱩᱱ ᱱᱟᱝ ᱴᱮᱱ ᱛᱷᱟᱱ ᱡᱚᱣᱟ ᱫᱚᱥᱛᱩ ᱡᱩᱝᱠᱷᱟ ᱢᱤᱢᱟ ᱡᱤᱛᱩᱱ ᱜᱮᱜᱟᱯ ᱜᱤ ᱠᱟᱠᱩ ᱢᱤᱠᱥᱮ ᱠᱤ ᱥᱚᱝᱥᱚ ᱛᱷᱟᱱ ᱢᱩᱡᱮ ᱪᱤᱛᱩᱱ ᱱᱟᱝ ᱴᱮ ᱪᱮᱵᱮ ᱪᱷᱩᱫᱮᱱ ᱱᱮᱭᱟᱢ ᱥᱤᱵᱥᱤᱨ ᱠᱤ ᱛᱚᱫᱟᱢ ᱫᱮᱢᱵᱤᱯ ᱛᱤ ᱛᱟᱣ ᱜᱮᱵᱮ ᱪᱤ ᱪᱤᱝᱤᱱᱮ ᱞᱟᱜᱱᱮ ᱫᱟᱜ ᱜᱩ ᱛᱷᱟᱱ ᱢᱤᱠᱥᱮ ᱠᱤ ᱥᱚᱝᱥᱚ ᱛᱷᱟᱱ ᱢᱩᱡᱮ ᱪᱤᱛᱩᱱ ᱱᱟᱝ ᱴᱮ ᱪᱮᱵᱮ ᱪᱮᱢᱵᱮ ᱢᱤᱠᱥᱮ ᱠᱤ ᱥᱚᱝᱥᱚ ᱛᱷᱟᱱ ᱢᱩᱡᱮ ᱠᱤ ᱠᱮᱝᱩᱭ ᱛᱤ ᱛᱮᱡᱟ ᱛᱚᱫᱟᱢ ᱞᱟᱢᱞᱚ ᱛᱷᱟᱱ ᱢᱤᱠᱥᱮ ᱠᱤ ᱥᱚᱝᱥᱚ ᱛᱷᱟᱱ ᱢᱩᱡᱮ ᱛᱷᱩᱭᱝᱠᱤ ᱛᱷᱟᱱ ᱡᱤᱱᱥᱚᱱ ᱛᱟᱜᱱᱟᱥᱤ ᱯᱷᱤᱡᱩ ᱪᱮ ᱠᱤ ᱥᱮᱱᱫᱩ ᱥᱚᱠᱚᱭ ᱵᱟᱛᱷᱟᱱ ᱥᱤᱱᱫᱩ ᱢᱚᱢᱟ ᱠᱚᱭ ᱠᱚᱭ ᱥᱤ ᱧᱟᱨᱥᱟ ᱠᱤ ᱛᱷᱩᱭᱱ ᱛᱤ ᱞᱚᱥᱩᱢ ᱞᱮ ᱢᱤᱧᱩᱝ ᱣᱟ ᱪᱮ ᱠᱚᱭ ᱵᱟᱛᱩᱭ ᱦᱚᱥᱤ ᱛᱟ ᱥᱭᱟᱢ ᱠᱤ ᱛᱮᱢᱵᱤᱯ ᱛᱤ ᱱᱟᱱᱟ ᱥᱩ ᱱᱟᱢ ᱜᱩᱭ ᱠᱤ ᱧᱩᱨᱜᱮ ᱛᱷᱟᱱ ᱥᱟᱢᱟᱝ ᱟ ᱠᱮ ᱠᱤ ᱛᱤᱯᱩ ᱛᱷᱟᱱ ᱪᱮ ᱚᱫᱚᱥᱛᱩ ᱵᱤᱡᱤᱱ ᱪᱚᱝ ᱜᱤᱨ ᱠᱤ ᱧᱩᱨᱜᱮ ᱛᱷᱟᱱ ᱱᱟ ᱜᱮ ᱞᱤᱨᱤ ᱠᱤ ᱪᱷᱩᱜᱩᱭ ᱢᱤᱢᱵᱮ ᱠᱩᱨᱤ ᱠᱤ ᱛᱚᱫᱟᱢ ᱪᱤᱫᱟᱵ ᱥᱩᱫᱮ ᱞᱟᱜᱫᱟᱨ ᱛᱟᱣ ᱜᱮᱵᱮ ᱪᱤ ᱪᱤᱝ ᱤᱱᱮ ᱞᱟᱜᱫᱟᱨ ᱪᱮ ᱠᱩ ᱛᱷᱟᱱ 대부 녀경 지경기 낙기 퇴주다 럼티디 록단 퇴비권이 땡게 지고바다 자녀음 추수지기 뉴세티 침된 개베 추수지 뉴세 토슈리 미개베 통해 셰슈 퇴주디 지갸고바 도규 럼티다 좀미축베 럼티소 침게 럼티 외조르 침미초바 제기 낭제되어시 편종 시즈총계를 넘린 종기 집에 함으로가라 자가침부시 톱도 예두 급숨주비 중규 루중집에 뇌가르기 지구의 미도 충을 행숨시비 레저로 속중기 미도 도비 공소디 상하이로 주지하시 시즈총계를 넘린 종 야수샹 권리 총주 집에 함으로가기 처비 문비 뇌시바야 지구의 미도 충의 비중 냠디리 전기 자가토피사 변종기 총수진비 집에 함으로가라 자가디 톱용 미비 루규디 주지하시 진도르 티인소나 중국 뒤가르 개베 튕소기 존니르 제신 게난기 체시 토슈다 쇼기 치슈기 게용 정신기 집에 뒤가르 치리 진도 시시 급디 진도 난로라 게용기 뒤가르 릭주차 카세타 루카 니게 학섬 주요시 자가 톱니 칠록베 함유 주가 되니 넘니 종기 로프트 짐신베 로마 쇼게리 주바타 찬용 로세르 인소나 로중니레 생겨마시 남균 집에서 시세 연대 종괴베 야가탄 군계 공생탄 퇴진카기 공생급라 냠도 좀지 함중고시 함유되가 고링배급라 루미 부중 시린기 마라 로드윈의 송제 함유되가를 중고 주부인 함무야 하장기 가부유 함유 주무 퇴마타 되가나 슈토

0: AI以 법등기 사자타 류뷰지세 도담 제디 미상매 균등기 대단 소액이 멍시 임바타 게마 대단기 롱아진기 차르규 종업아 인항 카세 듄베 존의 자주 전부 니장시 락제기 제답제니 대단 도담기 최신마로 당니 미 티웨 망어야 만네 마뷰응앙 랑수 키시 듄베 서돈 좁지 도바 제규니 전제기 뉴버 듄베 가져오된지시 문제 님민기 서돈 소주 27일 칠레기 추주 대표로 지켜기 찍을 찍대기 조치 지구에 만에 토와타 캡저양 대장 진보요 맛이 AI 버리 인지타 게더 진보 비블락제 공비 진보티 락셔토 발렌타 체토 지약과 랑수 캐시 대비 최고 된바소 문규르토 맛이 맛이 공세기 진유 팀주 칠레 소리 좁든기 습치 두고 맛이 이내리 균된기 대단 토담 틀리나 뉴된기 상대 지수 맛이 Lo, singa nam so, da tirin ki zhongyang longtri nian zhi ji kib li gong, pyo ge longtri ki tirin ki lingxi li zhen, shu zham ta ka xiao yin, ling ge shu ten cha go.
1: Na nga mo ne, ta pa zhe, zhonggu we chok du guru wa xing yu ba ti la, ji bu tang ba xie se zhe.
2: Ji bu tang be ju sang tang ni, mi nam ki cong we chui ki, cha ju ki, zhe zin de bu kyu lu yu.
1: Ji bu tang ba ta ni, ji chi la, lo ba yang.
2: 기부탐보남니 심상라 상삼갈
1: 기부탐보남니 흉창싱 덤지수
2: 기부탐보남니 노주치싱 미경싱
1: 만저의 년탐기 미빛상부등계기 미피해방남경 기부탐보이 기부탐보당 조싱 기부탐보라 미빛대네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인

0: 콩로 야 미츠 루가르기 인게세 시베 쟁예 톰부티 부원니 콩기 팀벨레 치베 숭게 녜무타 꿀르레 템베 등득 규제기 정시 코나담 민바라 수규링네르 장베 TSM 템부텔테네 중화시그리 딥딘 난도이나 겐라기 규제기 롬부 토 슈르에 무주탄 링네 균쟁기 체드 부위에 체제제 십증 타워 구위에 디니 베게 루가르 규제기 루규 테베레 솜부시도 규르유라 tāng kī sīchū kī lāṃ tūng wā lā yā rīk zē lē tūng bē mīmā lā shiāṃ tīk shū bē sōnyam tēn bē nāng yī shī kia rī.
1: Chā tāng kua tāng, lā sō wū.

0: ngazul hendu yina pedip di maung be phukyang ringbu shukyang ya siksam na da sumba lüju gi jesi rin dang ta maung be ring ne tarbe kor shube yina tep di zum be mi yu zo ni tyurup sarbe ring ne gi pejo dang tyum bara maung bara lam den chegyu deri ta de tyurup gyungyur de ya mirik so so ngo ta khe chu zum be su gyun gyu ze ti da za jin du sung ne yi do du nyar za ta sen du gu yu ni ka zu gu du gi len gen si yin ba den yu 第一呢,其实把它
1: 채취되어 안 되게 어조 초들이야 슈트바 배마스 가부추 당 통말 아니 좀 보고 콩려야 대시들이 슈규다 제수이랑 쉬어 예 제수이랑 쉬어 좀들이 된다 좀된 남바 시간 내시는 선비도 단 나도 내가 지방 강제양 삼주 여바 잠게 초부요 말에 니버디 삼주 될어야 되베기 니버과래 그치나게 다 드리안기라라 차샤나 리저팅가라 아니 메독다 밀람 대부 쪼르 제베게 좀릭 잠주에 푸게베게 다리 값도 파베게 뭐여 장신게 좀진나 베톤에 미게르 로주 지야게 저바 딘데지 나샤오레 디라 디게 치조 베타 인네데 지야 인네데 디 넘바 신탁다 로스 지야바지 찍디레 니 수바티 땅모서 조가 잠바레 조 잠바네 찍게 잠바 치외 바레레 까까 망고지 찍디레 까까 창마 캐도스데제 그런 나도래야 땅모에서 맞을 통해야 배차 된지지 좀대어래 뒤인도 다 내 뒤인도 쳐디 땅모에서 밥에 무엇이 난털라 내 된다 남바 숨기가 내주는 것도 다 가상 무엇이 대강이 내래 땅 나도 들이가서 최진 유보 인도지 강사칸에 대비 이게 대비 대접들의 통소 이내 모에서 대차상 시발 건네 주파를 실록치야 그가 말총 이내 다른 나도 아니 가차하지 마 나도 자동지 마 달로지 쉬비 쉬운디다 저디 테디 지야게 넘버디 나초 로규게 디탑진 피버데 다 나초 로규 세반니 뭐미진네 쉬샤데 야 순접지야게 지시 자체 도룹다 리틱 주다 제베게 레가 뇽팅진 까까지 레가 진다 니버디 사창고레 야 유링 페쿠게 다 저디 게자히 테린다 요즘 끝난 구요레 게자 지셰바 예셰바 이길라 팝셰바 이도 벤젤라다 그 메시비 칼레 쳔보지레스 그도 다 디퓨베게 페샤샤파 있는 안도 치게 조업 배당라 판이라 맞지 봐 제조 밥 잡바 안고에 내도 지만 지시 처바 인베 경쟁게 대 딜레야 로주 제시 기준다 최도 바빠지 요하스니
0: 돈나 대사라 루가르기 계세시바 딜레버라 주바니 총법부 스링 연기 라기 중화의 링내기 주식 개진디 pyoegi rinnele pyoegi leki chenpuxi yinla tiwaegiang gandrishi tsiring laagi kuzishigla sungyobdaan tarwee tangwee namadweshegi gyuzee tere xingbe during shikyaari. Pedib di zumdibwa sonam zhoma laagi sungduyun.
2: Pedib di wane xane gandrishi tsiring laagi xene song gingsiri yanggi laagi yingduri rejane sinjir naanze kalay chito mamu gyanze an dante deb di nanda nganzo pyoegi sugyu rinne gyuzeegi tode an leke chenpo pyoegi during dabu shikto gyuriyori rewaala gyachi lopopo namgi zamchio di dabu shikla an gansu chenpo towe mendoi shugu yin.
0: Sengarobo lingye, ngazo yin na deb di gyune sugyungi zeba nyongroi chetubla Tewaygiang Zhonghua Miriki Rinne Gyunzin Sungyubtang Sardui Pekye Dungwe Jiwe Gendritiyang Saipur Tok Tumyeyi. Tepdi Lopani Lugyu La Chirmikdawa Shikdang Maungbara Remyon Chepa Shikyaari. Sengilinge, Diringi Rungyan Lungtin Yandrin Jigib Ligung Pyoge Lungtinge Lezen Na Guitik Shubhe Kangchung Zhulingge Lezen Shusimbayin. Lengge Ne Tuyge Kumbatsene Tengdi Kangchung Zhulingge Lezen Sengchon Nawara Tochichi. Lengge Ne Mutudi Na Nganzu Tilimge Lezen Shendayi Na Sengchon Nawara Na. 행계 축된자고
3: 직균 속배 도시 댐보르조
4: 양균 렁부사바라 베베균
5: 센켄 넘버 2 행계 구캄상
3: 向了集团筹备都市电波组，根据人不三百百百各级别气质里程数仪，提炼完了南所七分钟去，温柔提中去，七分去，中看松于电送切别过些热闹。江松土桂林，中国女主西北族群体村大人心体土桂其实，罗西主席个人族群把民生的民生给母体别特切的，让俺谈帮江苏救我谈，谈过南菜土，各位中看起我才对于。记录你当下面你说，在送入到我筹备起初呢，轻松土归去，各州木头也不解决。归拢家家当我时，罗松时提前卡谈，轻松收归去，轻松引导军警谈，特别当我谈，个人辨别就用他用钱不谈，传达人心去，木头钱不送去，组军连接木同村人合作立住钱吧。有几去将到军钱面板，努力心谈，加钱当我。每个情绪期六月七日，我将送予准备节前雨。南所七鹏创起，温柔铁总土，七坠熊狼忙不喜白布起，七当吹度内雨。二生寒苏木，乌拉耳朵嘎着泥，快二亲前面怒句了雨不谈。罗西只是给了离别祝福，微信起人情起，果然那狼里精神起，我将运用了大型图。听了他哥儿参我七步音不谈，几个龙出腾地，可以三刀都与我谈。个体头特别牛个样，其龙体弄不塌。在这顶头，在他多来几个明白，弄入七层水样，下是天层去，给不明白九个月。七层长吉去，七九儿家军七水塌，最终各自七水给三公是银边五年。我用铁总去阿公说，七三毛七处的处就是短鱼不塌。新找把七九十一吞给他，昨晚听了七龙去，那是泡牛鱼。文身去七针七星图，俺最讲那是提大了。卡点脚背特殊变了样，龙族差不是脚气，直接对面的那所分不多几些鱼。他也加速的比其他的短途，每日年每日牌，结果七九给特朗普出席七八点，结果七九七过，三人为了熊狼。

0: 소괴바타 슝람 소발디니 치구 체제타 사콩이니 타고와타 타돌젠키 간에 세구기유 지로 직동 국격 국주 공을로 산이티 치주 슝람 당부디 우지름 티주유 치세 슝람키 망신노발 원고차지 원신타 레조츠 자김케니 치메토 자딩와타 미 찌지살 제 처음이 수디 체만님시 님을 님을 차차베 수부 빡빡양 부부타 광문이투 치롱타니 니레세규 슝람샤동 톱지 미럽지말 동해용구 미더 원신키 홀증키 슝람소웨 레르슈 외지로 칙동국격 구주국균로 우지 름티 샤동 톱유 원체기 퍼사티 락제 장추부시 도토유 사디 추골타 신조 추골 차서우웅아 치구난주니 天啊 미주자 크시기 다워치나시니 레가 척유 타자 출골키 닌줄 학잠레 고금이 웅뇨 티종 낙세 자탄 주기 주장 순바 윈도 소이 람 강토스나 티가 오장 젠토 유튜브 치람니 짐주 줄람시 인라 티웨가 치메 중캄 송유 시시 지시유 민얼 웅뇨 티종 토 치주 슝람 저게 준스바타 지람타 지링압게 송주 소지시니 치두 슝죽지 기치주 람자 차디 제주 무치송기 조주진을 하점 체결 규제 통리 워키 캡체 갸증아야 미심바니 갸제 시주팔 팔유 윈도 수이 디롱안츠 더동 치주의 슝람니 서준 체내 제서 무치투 규제 체지유 뭐바 체바다나 허르친 치세 차주 망터피 웅요 티치루 초요니 죽디규 임시 젠케 넘버 2 샹랑 무투티 신장기 쪽베 남살 초니 유고웨 이왕 고설 규르시바 티세로나 신장키 충코시티의 총주의 쇼바 무부서뮤트기루규 바자리 미남니리세유 쇼베 니슌 정충 자단토 대부초급 워장키 축비 시도도 교와타 루규탄 따초남 쇼나보니 랑디 쇼베 니실의 주시유 리초남 더동니리세 메바달 나와타 경신키 카웨 지쯤타 잉유유베 송신키 낙체딩 페기 거베시에 따나라 니마티기 리토르 추베 사시 용진시 세항이규 신칸낭리 쇼세기 티심 항왕토투와타 신칸키 치르토 유걸웨 참도딩베 총주의 슝람토 나와기부 참참치급 컹지타 솜신낙체 자타 추진제리 투비 차이의 농추지무타 제바더부 통규유바타 리초기 고웨 나와의 총디티 유거와 민용워시기 이묘치비 유초지도교유 신장 이리 하사 랑경크 티기스 종종의 튼디 샤르 참기시 텐션시 외초수 규바타 리규 슝람권의 리마타 니숨 잠께와 슝람키 예유 니수 숨신키 낙체 통급 칼라 따라 총대 충쿠 시티의 총출 주기유 람타 지리 굽주 잠규발 추주 니 학잠 고비유 충쿠 시티의 시바니 하사 시댕키 게이나 시디 디뷰 튼이바타 보순 나람키 장외 준스타 팅은 나위 총례 루카타 쪽바 깨부치급 규군이기 사치시시 통매 충코시태 루수균키 신칸 용실리 겸미비 깨부 쪽바타 우순 나람토 깡타말 규케 남내 수갸스히 시슝키 니치워 쪽바 태외 마외 군가 티갈 시차바타 서법 뒤제키 마와 군가 초러 야크시오제키 충코 순태디니 창매 군투 초내 치살 규유 열두 내부 지급 굴난 되바타 군투 신칸나 되기유 중국 시태수 유배 쪽바 최대내러 비춘기 하사지기 캐주 된바마세 사내 티게 투모모인비 조준 지리경외유 토사내 청주난 대치 신칸시지시 가소달 남바 자와타 사수의 투수 도와 홀로도 주와타 남칼 지미비 투수 고오디디 대치 남캐 가소차 침침도 초 리주토 德康 중급 쪽부츠 사제티장리 조준 교치링기유바타 텅신타 송신소 주신치외 신지주기유 균동키 빵립캉바타 민저월 충쿠순태이 신캉나외 제냥베바타 태갈 신강카시 제티 중시딩와 경외타 경외월 춘감입키 중시제유 경자니 보르투툰비 청디니 창무직수미 캐디신경비 투졸체는 신캉키 철롱꼬미투 산에 티게조 베 담자시지 신키 수부서규 텁시뷰니 신캉러 롱고 추송 투지수유 신캉키 토갈 워팅팅키 짜장기유 쪽부츠 캉베 토금니 짜디바타 자이 자와 제티 세규 덴토 동와타 추소바 캉베 난키 최제뇽바 군투 최송와 열두 니우 꽉바지 지기유 철주 캉베 토기 서주쇼와 몽고 차지 타제민 남키 캉베 토워토 저미 젠키 딕신소 룰라 딕조 체네 세규타 저슌 태외 리베 고네 덴토 동기유 다와 아바 리급 충고시 태수 철주 림시 망도 침바타 김상 창매 캉베 토 我 팅팅도 규 지신了人民苏切坦召唤他托斯尼托特奇托格在是全部德部新康体哈兰人群康他娘这托别重组西部西行推了我将托有余而军吉利他女巨罗巨盲随人坦杰给推莫莫音别娘古提日随军重组二军人力给古多德部儿求余中国陆巨人力给重组长前他中国随军重组 中国成勇民事给天天重组是因别穷苦实体重组他牌麻雀心里出别康巴达巴西就他怎么年差切别难罗杰他怎么给陆剧电别新康民用我是预备天阳一里龙兄图年差也不切别新切组织是是重组难图枪枪图举个其中期三我得别错我是清期预备是向了母体体从文部中年中康军多给帮不切别过了三说那 记得准备从文部强望所撒退龙部从文书堂里出了朗龙图出行语从文行情错将平日让共会给刚子总全给向起亚达地部接不他虽然不被自己是明朗的强烈谁都给总也提到忙不出个二拍穷出穷七行语明儿逻辑对自己从文部年初给三罗别推荐时总也你从文部密色图预备年日行时提到了 你这秘境拓展他，差人国别开去点别，从文部中看这他难题，负责开清事实。从文部出难图，才对策拓他，让控人数数给查岗位。落单去，记得出不念，给别牌，总要从文部堂开车呢，全集账不谈，不下账不，开完账不，还给账不说。 张贝出了中国元年，成为建土有力地区的，参与出贡所，也是提级别军警局的员。年初出了图，参加新西安各地中国七八团，成为七个站，廿一轻别，推磨没硬别，中抗真正是队员。第二步最早呢，来拉波尔村我西门人，全给上新军重组成立火点呢，每日内每日派出战图，作为给我提出规矩，中抗破局去帮不参与，况且我这七八是呢。
1: 听我蹉跎呢，伢送菜忙差被紧去。从文部中看苦有闲都清别，中年用途送我他，他那去做咱们都周围参数里有不是。中年天空松江他，在其初段天空军队啊配给住久，给你中看同样松江接车去。从文心情去，松江来团热他人不别我马赛，超用呢，超干伢说他，年纪没贵别松江去的，老林大鱼。
0: 刚子总体，特东出来去，从这出来就过年岁来这拉林达呢，伢们团团圆。错过忙错家，错过伢送单哈，中看那岁来团那虎大兄呢，从文部中看送东去，是人多少岁月？全给向给中看打电话，这是给给罗西部出站图接送七八趟，过送联系呢，况且来给云南信息。中年年初介绍老板，推荐所况起，人大广说了。 三控西部过些七八趟，中年七六着了松江七个月别，况且中康期，颇有蜜糖冷静情欲。听我出了三归头，就不谈，出尿吧，看你给看吧，中年官吧，出这官吧，借去，那时天凉雨。文讲，他这出囊土，你是那错错对七个月，中年年初介绍九个真龙去，很有别，差不多九别出军了，开店交关不麻烦。
1: 철주배범미배니물콘서타동랑사르바소키강에체시강자종초드신진침진주균게침진소중키군진도티빈키균게초규토팅카즈규미세부미기민도로달종년여초기설규배투지수안츠초주니수접시이내드제송타사콩시불골십치바타출람키초제더십체린치바초규체키균도내츠투토도콩도추바치바
0: 初有参切不少去，人客外面今年昨年托，前些去吧。车马车动肉掉吃就便宜，总年孙子给你扛多几个月几趟，过这边去，狂托开去忙错趟，唐人把人工啊肉掉来团吃，手机月接些不是，人群看不熟，总年孙子贴上托不明白。
1: 米特勒地里你出所比他旅住军电图七八年你日提长波盲图动位且得女电系的主语明年牌从文行情体从文波你出同住你他且我出他三月系旅语
0: 当时总总看库有巨熊顿看起主人理想这我这七八年呢就我起扎丁蔡林出借给崔西蔡林他因为日别别人得西蔡林送这七八句错个年数送用列团别村
1: 昨年天空气长波记录你东家面居民年率松用的推广冬年冬初几年明年冬季就送他送到阿的牌泡了他
0: 记录你东家面你说咱们旅罗旧牌聪明不得恰日送着送着手机牌忙得清不他罗得是车里车别出着车出不出来咱们清不他他在昨年年初几十月不提心情起难途给他区别准看名将西都旧语
1: 罗达尔给你了大卫推荐书如果我们不用你三年提给石东堂相对说推荐批给了规定提别三年提给民生了
0: 中看起永不穷于女士与贵朋友出度区别总一提
1: 三推出位处听日日前年闽南的杂汤堂出屋出娘出
0: 不知见你开疆土
1: 你不喜点你明白记了记这个厕所给推梦这些是因不点语
2: 扩了第一坨了미통주로겨주담소화계시유현당민주의키라니티웨양휴도중소수남비토니조규타소수남비토니겐쿠르바소수남비토니냠주소수남비토니타즈소수남비토니가시소수남비토니북두문규르치도배부치铁蛋娘多中国第一热你给南北托呢天热不见温度有我的钱中国南北天热不见中国南北界的别不钱

접계 시킨. 지역 수지 롱아 젠키 차쿠 쫑아 비 투급계 천재 차사 고르키 당 중앙기 규지카 등규 체규로 뉴쇼 유규 탐진 야부 체규태 랑스 세부된 해 장람사베토 천재 계급도 친수 규치 비 투규 된도르키 각제 유부 야부 규태 주지 계지 나규 시진핑 키 자치 천재 레튜버니 지소 진루키 팅럽 젠키 계급도 친수 준치 비 도슈 계진시 인피 창매 계급라 샴데 슈와타 미만라 디기 준비 수준 상부 타비단해 천재 계급도 친수 준 차치 리기 사바망부 부유구 시송규 지계 수지 시진핑 키 시간 징부토네 카조 세듄난해 미미 롱동토 규표바타 가치 친부 세표베 친시 민날 갑딘타 구슈 나이바시 천재 특수수 신대민의 강망 퇴마탄 공수 뉴버 강규 등비 체피 두렵게 남았사바 초발의 제교 니리 체휴. 탈로네송 가제 디웨라제키 각주 먹듭 약부 약관해 미듭 링류 공비 용파를 꾸디 교수 동회 발탄 멍시 심주를 흉류 약관해 망원배 툰례 응원통 꾸지 체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주 초체 투바
0: 시에지 이르 지바
2: 냠나 조에 추바
0: 큐미 케제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생글링게 공캄사 타드기란 네 생고초별레 전체 중앙롱체 年前几个月空气, Purge Chilam Togu to Supe, Miji Yangye Litsen She, Nani Litsen so Yongba Gishu He, Pianjoni, Jangi Ki, Lunu Kutu Nebata, Sagachi She, Serbop Tota, Dikar Totu Chipe, Puji Miman Namni, Lele Zushi, Lotu Yangbata, Shiku Saho, Luli Kutubli Kepe, Binam Ki, Luka Ki, Gazushi, Nibu Ming Nibu Shin Yoshi. 天天快没有天干了，这边偏重，这边颇有些不贴，落个雨了对片，松懈，眼不开起，我追探查，眼浪头不够黑。

0: 직동체바타냠니에 초소수인가 계급 딘자 기 내법 군도 용외 캐취 사바타 피초 사바 니베 망시토 루튼 시진핑 지급 수지 인베 당중앙 기 계급 딘자 당와 사르트 타 계급 딘자 기 지용 지구르 키 차르고 체디 사르트 정신 템베고네 지용 기 계급 딘자 당와 듬시 지용 기 계급 딘자 당외 만수 당기 계급 딘자 티기 문진티 토체 사바타 코반 사바 샤베 랑게 기 계급 딘자 티 체베 간에 각주의 치바타 뒤럽사베 계급 딘자 기 레튼 군디 동와 시제 시진스 던주 체규 지용 기 계급 딘자 당외 내가니 지용 예바타 티 계급 딘자 레튼 야부르 주베 말라 덴베 섬시타 탑람 춘유라
1: 電車チームとは、ボルト転発制御体、チェプシータ、マークトン、ゲコン、ベンジョル、ジンネ、ジツォ、センゼ、チャギャ、ゲンカム、トゥンコン、リュチェン、ナコンチーキベン、パナン、ツーディン、リンニスク、ゲムイソ、ケプコン、マブドゥギュベ、チョウカンチルケバマンセ、ジツォコンピュートワタンドゥネ、モトゥ、ギャチル、ジョシンギュ。
0: 지용기 계급 딘자 당와 퉁쾌 치고이나 안수 폐계기 니툴라 통친 치고이라 딘자기 니툴랑 통친 치고바타 지루키 딘자러 통친 치고이라 능쾌키 딘자랑 통친 치고바 계급기 딘자러 통친 치고이라 계만기 딘자랑 통친 치고이바 주균기 딘자러 통친 치고이라 주균 머인배 딘자랑 통친 치고이바
1: 人家给定价了通勤奇怪了，推门给定价了通勤奇怪把这个冷着端月。结合定价给内部组装起数切入当地，结合给当晚他定价，配给这个这边落他别去给松江奇怪。中国解决定别结合定价单位卓兰西对过，金融给结合定价单位军控奇怪呢，你把图结合给这边呢，哪能没把人把军控他？ 미만 된자 용교 미유토 진바

0: 공티 균으로 차자 칠로 치고버 자드윈도 송고버디 파르초르 제비 균으로 티 칠로 치비 급 소르네 유메 강이로 자드윈 토리아 참비 긴접 제국이라 다 파르초네 징위 제비는 멍위 칠로 치고버 피 탄도야 뉴간기 계체난다라 계급적국이라 다 파르초네 콘드 제비 외부니 직녜레 타야메나 숭메기 균노람야나 칠로 치듭 제외 개변 신다 임비는 물로르 예전시도 법지제제 접주지는 정도라
1: 노스 다 니브디 임비는 아 경고인긴 섭제야 되셔도 관라
0: 제시하시나
1: 다 경고인긴 섭제와 세야디 임비는 망튼 차주티 누범 메디엔 밤 치틴 제바 땡키 제베 제리아 노르즈 유베 토다게 파르베 초리아 티긴기 수베 경고인이야 긴섭제 고길라
0: 네스
1: 다 초창마야 노르즈 유베이나 라란 소스 우인 참기 견지 키고기
0: 네스
1: 다디나 로기 노르즈 시아데야 삼신토 제바 양나 레즈 쇼제 제베 코드니 추샤라
0: 네스
1: 다 삼신토 제베 인야 중 아 레즈 쇼웨 긴키 제베 인네 레종 다 칸다 파르부 토달리아 콩군 수유비나 긴섭 제웨 겐지 코르고기라
0: 네스
1: 다랑란 소스 우인 참기 겐지 코르와스야디 임비나 야 초니가 소스 노즈 키체타 망튼 차주 매디엔 밤 치팅 치도 죽바단 외 슈킹키 치중리아 시샤제 콘츠 쿠르고베 겐지 덴키 치고바야 스길라
0: 레슬레세
1: 달랑렌 트리아 지단 덴키 제베 초니게 쿠르고베 겐지 타 라란 소스 콩군 퍼지 제베 지리아 토도 콩군 포유 켄초리아 긴섭 제고길라
0: 네세
1: 다디네 토난 치고비실이야 토다게 망튼 겐지 쿠르와야 망튼 겐지 셴바타 타나 신진 겐지 쿠르고베 우인게 메게와 식민스 네주 첩친부 임비이나 안 토다게 니튼키 겐지하 다디 치고길라
0: 레슬레세
1: 다디네 미마게슬라리아 겐지 슈교 망튼 제침 차줄이야 차긴 수눈 제초고윤날
0: 다디야 망튼 침슝기 튼세 갸다응업중 앞게바당업중 너구비 나로리아 댐빔디디 세샤라 망드 제팀기 차줄이야 차긴 소르뉴체 조금도라 다이네 대응오다나 차긴 소르뉴 침미룽완 디콘소 최금인도라 뉴부튼비 차긴 소르뉴체비 망드 제팀기 차주인비나 차긴 주비 튜니 뉴부튼기도라 다 최딩기 차긴 소르뉴체비 망드 제팀기 차주인비나 차긴 주비 튜니 뉴부쇼기도라 차긴 소르뉴체비 망드 제팀 차주라 토다기 제니기 키뱅기 치도 추미고니 차긴 줍도 머줍이 임비는 차긴 줍바라 찍고 길라
1: 노스
0: 다 추미

0: 차주 비누 매비입니다. 망도 차주 비누 춘지 치밀이야 직 치미기 레서번 주비 남바시르시라. 다 팀그 레서 충위 시즌스티는 레서버타 레서 체육이 미워기 시작자 되와타 닌치기 되와 전주 저와 제르시라. 다 팀그 레서비 레서 치완니 제팀기 태가 땡빕 체비임블리 레서 체육이 민들로다 저와 민도라.
1: 나스 다데네 미마이카솔라리아 간지슈교 컨데지리아 원구릉악주 이그스유나라 데네야 원구릉악주 이기나리아 다 튠센 카르카르라슈나라
0: 레슬레세 다 원구릉악주 이그스야티 리츠비 리츠치완타 티 왕참지 리츠체유기미 이토도 괴비 빵다디 코넨지기라
1: 노스
0: 다 원구릉악주 이그니 악주 리츠코나마도 팀구 리츠타 믹주 리츠 나츠그민도라 원구릉악주 이기난도 리첩이 주민아 민타 리첩기 텐젠 왕참 투가지 세브롱 구역급은 마세 던도야 리첩 체육기미 민구역밤 테스기하고기라 다 윤대경하는 주 소외 나리야 我주 이기암야나 원구릉악주 이글지니 폐주 지진 유부타 침진 락링기 딘뉴블야 켈리 토쿠기라
1: 논스 다니네 원고가 주의기 나로리아 왕참 세보로 고요고블리 아 차찬 리첩타 차셰 리첩 지단키 리첩 미주기 리첩 제팀키 로람소 튠친 옵스키 꾸미롱와 니바르토 왕참 세보로 고요고기라 다 원고가 주의기 난트 아 세보고 메베 왕키나 초숨바야 뉴긴 수비나 리첩 체규기 미 초숨바야 망튠겐 고르고바타 리첩에 쇼츠겐 키고기라 다 레처베 쿠르구이베 쇼주 겐지 시아딘비나 아 커섭 겐지 옌고바디 통마 레첩 체유기미 망튠 겐지 쿠르고바타 레첩 체유기미 겐지 차상 코누 메비인비나 아 레처베 시네 커섭 겐지 키고기라
0: 네세
1: 싱글링케 디링키 군주 단 팀로 시베 레첸 순첨 다가시게
0: 레첸 지메나 나나주 양간 제용

0: 마타 니츠베니 니선비 니제남 타산데 미 사카타 마타 틴 니자 쯤에 던져여 바다 보케 로프스케쇼스 유레마키 아르시 마키 본주 틴 섬제 셀로 시에 제주에 바리
1: 나나 쳇티바지
2: 나우 쳇티바지
1: 나 돈종이 쳇테네 요이
2: 나노 돈이 춘제니 용지
1: 메도드리노 네 메도 소시요
2: 저고요아무 지메레 나 사우 쳇동노는 저한테
1: 나 좀보던 쳇쳇노는 든디네 요시 자치웨 사진노 정요
2: 주치 쳇라노 돈레 나 드마게니 마세 눈나포 나 찬란지치
0: 지 텐쿵라 이티시에니 쳇티지장 토라 동무로
3: Gawi leyong nyemo
4: Sibi jira tamo
3: Ga shen zombi nyemo Nowa sipala
5: Senglingi trahi dele deringa no hibele tinong de nga ti leyong nyemo kanda shi kudisi duzena Tomangatsi ari pomoji bigatel nemutela jinyengi

레상 두부단지 당디 자튼근 지르크시비 렘츠너 동츠므더니 죽 렘츠디 좀직 바동 돈츠 밥더더 돌치팅 좀진 간크로 다르트 쯔인 샘날 헨지니마타 랑리 레콘츠 렘츠너 샨드글라 섬브르갑스스

0: 레이징은 로브나바 남다 따르타게 티츠근들라 차소니셰지나 점고진난다가 쳇로진난다가 숄춘진난다가 카루진난다가 더더긴지나 단 돈나 차체게 노체는도 건다임 사차소소난 정구요노가 니츠르테인지나 년통나 속과다던 가랑치 살름 크나르기지 고제 퇴지망부요가 대변자 영안근이 그렇게 사차 소소 차선에 제진나 영 가정 때는 데이나 차천 밥들 제니 양철구나 습관도 다가영 이제나 롱도 멍츠고영 이제나 예즈브라 당틀간다 이건난 딩이 튼드네 이제나 영 다츠 중처 메소 주거라마 타무 잡고 가랑 소 세만진지 츠즈난다 그마다 지투즈난다 나타 간다시노 그때도 고대 팀이
1: 오 야야야 돈은 바 단디 칠은 응거 끝에니 셴나 오 다치기나 단디 디전테 오 롱사 니근디 역사르지나 자크 남싱온다 엔드근데 또 너일들이 오다 알아그래 나 자크 체나 자근디 바론드근데 냠적즈가 송수 예구 오 뜨마인비다 철렁드근디 단 요르노 자그 오다 지그 자토에나 자크 춘치 오 뜨마인비 다 조이촌나 지그 김코이 빙이오에나 자크 뜨마인비 깅이 쟁그다 맨치 오드그딘 코치서 단드즈가 야코즈 예구 뜨마인비 오다 점총 어런 거 지금 요 직사치 요나요 덕성스가 약고스게 고가
2: 아레
1: 어 다니와이나 다치 롱기 진뎅기 치와치에고 도노 다치 카파타테 치판스나 다톤 치게 자르득데 녀츠스게 약고스이데 다드마이비 다글럭 크레나 척 미차이나 척 드마이비 다치 라와라테 지금 덕진 오토모즈 롱기 치 녀츠라테이나 제나치 다톤 나치 탑디니 어 제나치 자나치 녀라니 어치 토모즈리
2: 아레 아레
1: 어 디마인비 다 점선은 그 어 점물이 그 김코 털때 어다 샤이나 샤이가 잘럭득 지 크로드지 어라크르테 지 맨지가 잘럭데 양지 크로드나 양시 이상산다리 어다 선바이나 땅 코인농 그 단양가데 요르구티 어라구레 다 처고 디마인비 다 농고 너적조요 돈노에 구그 어다 디마인비 다 척성마드라 다 지 자챗득 그 성마즈 노칭웅 그 어 다 자락이야 너무지 어지 나무니 지 성적라도 있고
2: 그래
1: 어다 저한테 다 디진트 지 댕저 그 농그 다 지 니라도 허르죠야 지 단르즈가도 있고 어다 니라도 허르고디 아테 지 람티그라 어다 담아인 비니 허르자가 자라도 양지 농기 지 예고는 담고 어다 가르티 니라도 머허르카메 샹톤나 다 지 러니 저니리 타르위 자락 대양 지 다르즈가 예고즈 예고 다 화르노나 지 치크레온 탐노 헌자나 차크 헌차이나 차크 아지 다드즈 야콜리 이델리 오타치 그런냐 안양칼리 타르타베 주타양 시가 친디

lalain darwe ki ngitim ki sochu chersin chukjibe nalo le ya. Chagi yuebe go ne narmasunbe mine ki ngedun ngintri ki lozae di lokor chungye ba le ya. Mardangwa thang tenbib nalo le ya. Lokor chungye le ya sunba thang lokor chubji sin mebe mine ina kanga zu ne mise ba thang. Kanga zu ne nuzi nawe chenye sa di mi shi wang miya na. Dokzub chewe cha ju le ya dene me le ya. Me gyun cabjin suwe che wangbu gyun che cabjin suwe ba thang. Nisub, chenpu yinbi na che du mi ma shibju kangi shibchir chok jen kwe di dadi timchur chebe je li ya nidun genri kur kwe ba denyo ri. Ta yinne li nisub chenpu siye da shibchen kwe di dadi shujur cheba laso ngakzegi chakin di kandre che dengzi che di yinna toda parasumdu timzi langlen chwegi gane che ri. Ta dhari yinna dizen yinbi yinna dunbe ki denbe sabwe no lo li ya 규시된 결국 당내식 니습 침부 아 근데서 문제 제구명이 자기 도도이나 십전 고백에 다디 침주기 구림 라소하게 레드응외기 내드고리아 미지이나 존에 돌이야 된제 십저 수지이나 침주기 자두는 신기 대비대 지규다 십제 라랭 따르쳐베 규시 탁주 지수다 규시 탁주기 고림도 규제이나 로나 충외 나소 다리야 머버비 미네기 저슈 니소 섭진기 휴젠고베 다디 팀줄기 귀시 팀다라 탁주지 요야 줍지기 네바게 진시 아 되야리 중국 스림 럽친기 나소 다리야 머버비 미네 레드 추교다 제림 심주 딘시 조린 쉔바 原因인게 이십 나와야 십이나 땡비 사베 너로야 조 띠웨 난데 강아섬 아 땡기 제요리 다 강에 너로네 당부디 그랬었으나 다들 침주르기 십전 슈디차바 인지 민지 니짐 소주 철신 죽지기 자기 럽다 림보다 튐베 빵다 유베 라주 제고바 세버데요리 다디노로리아 나츠다 니소기 동응기 니주 가리바 당내시 아다 니소기 동응니 데레 스베기 뉴지기 중제디 가리바 다 니소 쳔부인바 라소 주요리 다 디에디파 세보지 주고고리 Nibadi gharasasuna, nisub chenpu shibadi yangjara kasasuna ina jungtze konaya tamirunwa ta shabardu neshe chebari ya shibina nisogi guilung. Ta nisogi chibegi chadub, di chibegi miyu gharay. Milugi nyingay rangshi gharasya suyadukay. Yangja nisogi chesibegi ta nyangadi kasasam chenpu dukay. Tondo yisno chizu tola ya suyabegi shugi di kandari chiriduway. Dige jiali ya chogdugi. Tarju jiku bati, denxia. Di nalu li ya, denye zuo di, kui gi, changye di biwe gi, tome gi gulung yinne ri, jibwe gi gulim yinne ri, chiye gi miyu yinne ri, ta mili ya suibi nyinga kandir duwe. Tari jugo menba, jimaayi nyebdiri, sabi gi nyinga chenpo duwe. Ta jizu tuwa li ya, shugi nyeba karasu duwe. Ta buku chunju mangochigi, deya lupchun jeje jima, nizu diri, laya gi nyinga katsu duwe. Dige la suwa li ya, chogu gi tone, ani, tarju jia, denye jirisha. Ta tuyanzai sumbati karayasasuna, che dwe mimaa shibju kange tate timju liya shibjian maguyu kong liya, timshi nitsu liya shikje, timdar zanshi ki chetub jechoba, kasay suyuba ta, dinnalo liya zinsu jie inele tsusha. Ta dinnalo liya shaydi karayasasu zamba, timdar machi ki kone gisi ngebadi tsanay digegi gyuji nginyengi tsembe, ngebe gyurim nalo liya gisi tsub hachangi chenbu yuba. Tadyu zambane, gongsaydi zuta tungi duosamsa juna, ngali ya, zanshi ki chetub che chogudu, zinsu inele che chogudu. Tadini shibuti karayasi zu zamba, tadi chimchuli ya, shibjian gubi gubsu ina narmasunbe, ngiso toyu minaya, chetimgi rojor cheba tang, tishin, jize, jidu zamba, chimgi ngusob yungwesu yungwa miyana, wensamgi mitarma yungwesu yungwa soki, dukshir kiwa ngisun che guba, kasay suyandu. Ta di nalo liya tenye di zo di, ta ta di chimchu chibi gyurim nalo liya narama sunbi ki ngiso ki toyu ki minal din zo ya chedrim ki to ne rokyor chiye di tenbi di inali kasa chi chesha. Nga pati karayasi tsumba, shibji chokchen treba miya na shibji chokchen midribi jesu nina gyuji diri takji jidob minrawa kasa susha. Ta di nalo liya sheye zo di buku din zuri ki lo chungi yanche lokor chubshi. Mianche, di paraagi bukdiyake kisi nye tiongi nizudinrizi laasuna. Ngune ngirimgi zechu pa nabuji chikiribe, chena chebegi kandisi chakuribe. Di
시에바타 마제나 마제비 제리야 롭스 근데 다야르베 야마나 지기 도담 근데 제임베 디기기 테리야 난데 카세지 수샤 다 제팀리야 마데 첨디 세부 요베이나 로나 차와디 기랑이 녀부디야 제바 주디 좀바 고양동에게 카야사지 마레 다 뉴에 로셴노 로리야 로나 차웨 나스 탈리아 모보베 미네 가즈네 미세바다 가즈네 뉴즈다네 미시오 소게 니소게 규시 섭진이나 지소게 도구를 침부치고 와래 다 규시 드리기 주시 소디 가레스스 봐 나스 탈리아 모보베 미리야 펜바 치슈 유베 아 자든 다 콘조야 송급 제기 자든 디다 야 아 지만기 장샤 장들이야 장베 지구 와리야 도용 근데세 용톱 제야들샤 다 디너로리아 더지 좀 바닥다리 다 게시 아 아주 소소기 예유리아 유베게 로나 총에게 미지게 녀바 공도스 지슈베게 다 미세야 라소바 밀리아 메균 섭지당와 라소게 니즈네 라스노 에 녀에게 예유 유베데 부긴스 야 삼류 캐스토 덴데지게 데야메 찌그네 차샤스노 로리요 마리 고 삼베기 캐스도단 당내시게 삼베기 렁지 라소 샤다다지 차데요 마리 다 인릴리 데다 초성제 파나디게 파르 부디긴나 로리아 지네 차차스톤 미나 아 세발라 소베 니즈 섭지 돈도 밀리아 메규 섭지 나와 니즈 니레 투 좀 봐야 파게스 나 로리 딱다 미팀 난다라 겐지 쿠르구 아 드레지기 로와지 쟁고레 제사 디니 버로리아 토요음지 제데 게 하장기 아 전부 제르샤 제사 덴비브나 로리아 초인이네 송교 집에 자든디 바 근교 야고지 제베 멍치 강리아 나르마스베 인서 도유베 팀디 경화리아 송교 제고 바마세 뉴스 포겐기 경화리네 레 송교 제주기야 제로 동고바다 지속이 드람다 집에 경화 송교 제조야 도나 제고베 랑제디게 되샤 따디긴 로리아 셰디 조디 메규 동예디 게스 나르마스베 락바르도 아 로고 주니 연제다 로고르 주시 맨제기 미이스나 콘소야 인지미지 팀디 키와리아 송급차고로 했어 대단한 초아 통제이나 다 파나기 뉴스 파게 데리아 아야 키와리아 송급치 헤딩이네 지부지게 한제를 했어 디데리아 동염치 헤딩 지우샤 딱 연인인기 송바야 데스나 교시 카지 너로리아 뉴스 동계다 뉴스 파게 창모로 나르마스메 미나레스 다 니즈디 공도 주베기 뉴스 동계다 뉴스 파겐기 너로네리 지자 미세도 그로와 아 덴레지리 제산 초인이네이나 니소 더유베 루리더도 찬종부시 차메베이나 팀다 더부다 저짐그로 요르소기 독시원자 롱스주규아레스 다 이네리 초신신의 뉴스 파겐다 디 김예이네리 디송기 팀진기 로교다 메주린 로게 도구르티 더도 차고레스 팀진 송급 지도 참바 년가 초하신 제미로 와이나 슈크세 냥고라 죄세양 냥고스야 송샤 다디나 로리아 조 게세 예윤이가로 나르마스비 인스나 초하지네 뉴스 동갱게 팀디 경화리아 아 송급이라고 채우래 초하신신의 양 비게야 뉴스 포갱기 팀디 경화리아 송급이라고 제바다 첩시 아니 비게 뉴스 포갱데 송사 미슈리 로게 삼동에 이네리 아 당너 신기 코라야 송급 지역이 팀진기 로급 라서 이내리 권대 제국어리 다디엠빔 너로리아 더도 로나차웨 나스 탈리아 모법베 미 저슈 니서 섭진리아 십전 고베기 다디 팀주기 구름 제신 알아 가세스요바타 림부 직베기 십주 관계 닥주다 림부신 십시 십주 오랭기 주십시바 제두 미만 십주 관계 탐에기 댐비지바 제게 레게 람스주니네 제두 미만 십주 관계 적재 못어 봐야 흉도 재미셔 봤어요 아래 다디노로리아 딘에 조디 림부 따르차기 돈에 십시 제 초고라 라방다 림바 라서 제 초고리 이내리 죽 타마야 제두 미만 십주 관계 십재 못어 봐야 아니 흉도 제제 혼조 아 팀리야 자제 아니 보고야 팀다 제야 라소 아 제 조민도 뉴니닝게 모두 송바야 데스나 덴빔 나로리아 팀다 십전 고바다 팀다 겐지다 제 동교 내세 제바데이나 팀지 레공게 나

0: 신기 매도 뛰기 다와 꾸인기 카와 야기 방조
1: 대달에 양념 가오니 내디네 토르웨 시리 긍첩 생마리
2: 생글랜지 공감상 군인의 뒤도저 동양농진이 지접리고 벽에 틀림도 그리 휴배 히르 간섭 측면의 전선전 나와라 그 수준이 팅 뒤를 듣나 원한 거주도 몸에서 휴격에 쏟지라 사도제 효성과 희곱히 드나요 휴 팅케 사세 벌고 중경도 메소제 눈자시 왔다 몸에서 휴격에 전에 쌈구 총자도 총부 장편 하장 마부 여진 선남제 북도적급 불자 림희 예니 쿠스텐베 몸에서 휴격에 라희소한히 맹남도 차하나 총강대 특점지 이전 신부 미법마스 군중향 특점 마부 통주 매장 남혀 균토 총남 지구 유바 고도중 인공유지 파무트린 레디 뒤도 대대 총혁이 앞에 隔壁라 시구진 제진 조신유 되는 콩키 시구 隔壁라 사도 치딩 니바 인생 리니지 이전 나초 저준치 시탐나 세대 몸에르 내 휴격해 레르 니바라 샤탑 스타바체네 몸에르 내 휴격해 남바라 멘투 손휴 예수 주유 파모트린케 집에 뒤뜨네 정원 힘진 졸업별의 상정조 세친 종계 조그저 진행 너로 좋았다 주문자와 담파 좋았지네 코니 충 집에 뒤서 지갑에 샤히 인베 랑중 감제 빵도 차롱 중에 런데나 주제제 사무실 공개 샘딩네 뉴컴 뿌이고 투유시 지런이 돈이 잡길러 파모트린 변종 럽진에 턴데 람잠베 럽네 토바타 메티 람도카르리베 갑사 콩키 마음바라 샤와치키 두구바 마히메 원장 람부터 서준치 몸이즈니 휴약해 라히 소테타 저여바 타치니 이쇼크여바리 갑티투 테담 미유메베 콩 콩바 유제 따뜻 바르고 정경 던져오라 하장 가부 유라 샘밤 메키바타 바유 챔바 소치 갑시야 제가는 조절 하장 가부 유 세윤련 대바 히라 니히라니제 샤야케 레왕단 제 타데 냠레 손다 치마세 코닝게 푸유 총은 힌세네 이브세 파모트린키 게담마베 코바테모 사동테제 내가 지지유 다단나체타 진이 삼고 톤제 소유 마세 삼로야 장보 유지 그격던 데메 권이 송부터 공기 코베 삼주야 버튼을 켜봤다 네 라방 그때 라니라 참베 람브르 쿄트메 초다 지지 유지 송도 럽트탄네 로지 송제 파모치린 중의 제외 모메르네 휴게 제공수 라리안 로네 카쿠스네베 라히 소칸티나 뿐뉴라 때네 당케 촌나나 손휴치바타 바티니나 때네 타나토베 짐구소와 스쿠라 때네 잠조테탈라 원단 짐기 짐바소 잠조 참마 콩기 메고메베 고니 소킵 제베 정제 혀다세 지로니 돈이상을 하러 파모트링기 스쿠소 대체 급이소 거짜바타 총라 돈베 스쿠 급이 토모테네 당갔다 시크 송지 전에 초배 믹스케 소다 기능 라니라 냐와 마셔와 송혁기 합덕자네 계신이로 바모트링키 시크라데라 로주 유랜데부터 거비기 저히베 따좀바 탄케 베제 소준진의 선배 르네 숨부터 잠초 찍라 냠리 야고 중요제 송도 바모트링키 라토 카바네 담초텐데 메네 가조 원단 쇼킨 촘라 르네 삼쿠체 담초 모부유 원냐 냠젠 뜻답네 나조 라니키 사도치바히 송야케 가보치바타야 라니라 키네야 효치바히 레체다 공키 모메르네 휴게네 사도체 따와타 마히인베 마냠 공비타 로브존 네데치쿠히 드르 지브 칸힌도파타 집 시다른 도미트 자좀바탄 쫑켄라 라류베 무디나케유 밤무츠르네 장무서번 진피에 초와째부유 인다왕게응원아 콩키 서도 제비 강한부 제입게 부부로 차도도 진가 하전 주부총히 콩키 갑트트 나토마 본존네 갑히르 저와 춥중 튼지겠네 무소 꿀마 잡을 때고 중히 생규태빈나 손도 스크의 갑이탄 부부로 인한자 야나 효체기 포장보달라 강이롱 파무체렌키 서수치갑 따드 rānān kāngjī jī nāmbhī yūnchōng chī jī yōchīng lā tī yūbī nyūk rānān tū gūwa tāng kōchī lā tēmē rīmō kōkāp rīgbā tō jī kāngdū jī duanbī tū tāng rīgbā uwi kāp sū uchuk tēmē yāk mī bārī chōngō mērī lōp chēn tū kōngkī sī kū tāng jīm sū tāng kā jī kōrīm tū bē kōnī lōp chōng chī bā tāng pyōn chōng lōp chēn tū kōngkī dēi dēi yōnglū lā hiam chūk tāng lōp chōng chē lā dēi dēi kē lā dēi chōng tāi tāng yōn chūk kē chōm rē tā hiam nā kōng kē rāng kā rā sā tū chī pē bē

0: 생겨난지 샘랑 고조터 소준희 신첩 개용 인라 최희 고희 규준이 나자 상황 잡았다 되네 협조 땅도 냠당 되봤대 예절 기드 종지의 종목종 되네 향 추미 종조 人类 치고 당신도 삼희진 희바 참네 종조티 개용 당 집어들어 특급제 참지 치고 비와래 희도 총화희나 삼희진의 로드윈지 사점제 로준 딘베 종목종 되네 향께 삼종조희야 다르에 소춘제 예신희입니다 다다 종제선배 몸에서의 휴자 콘서트유 니로희는 종목종기 무민증의 휴야 제장 증전당 무민증의 휴야 무민 증전 소재 지구 유튜나 빈에 무민증의 휴야 망설라 예적당 조항우나 제조 군대 땅에 카르티가 나쳐서 다들 섬희진 희바소 무민증의 휴야 첩진유 지구원 고추마타 나님 되베 예적당 양주 세외 나자당 첩진 사브초 리그 제베 칸켄츠 땅답 튜브 윤네 삼치 기탑다 모다 제베 탑드네 티모 뎁자 파르미 참에 사유모스 가존나 베크뉴 칸켄 제손 하도르 지 네 르주진 예신 탑이나 힝리 탑지 코마 유드 좀 참아치네 잡이유 드른 챙아 추고서 잡이니 Leeqin kunzu yunzin tunna samjir duwche sunyibari. Chigo biyutu tatung wongin menju tigbu zuhin mento menne gengong la chakhi tawa sukchibatang. Chonzu unin nin tang, chonzu ro jadu le tong rukaki tekar yubi lo jashu yin ke gengong tang tang yun genji chukun nam la nyamdu jiga tangwari. Chigo njuk jiji chiba kakhi ji tangchin tu tatung 협조 땅답라 레모 체대 접진유 바탕 추미 총조 땅주부 수지 님의 갱공 기차부터 주균념도 높종 체지유 대달아 메랍니 메랍아 준지 체제 난조 총조 삼희진 정리장 문념발 니 톱지유지 송유바리 생년지 팅디 중앙농진이 지집래공 버기 처음도 고트 휴배 히르 강접스 메르 전휴선바이 군인님들 만주 친음도 거리급에 대전에는 세조 만주 가시주이
1: 직튼 속배 도시 덴보르조
2: 양균은 부사바라 베베규
3: 싱글링게 공금상 샴리아 직튼 초베 도시 덴보르조 강규르 부사바 베베규 지비 지리리 전슈위 몰리아 링게네 고주토 광동 마오밍 탄디 총수 드칼라디네 싱바 로그람 체바디 총습기 첩전 통제를 디네 첩슝 사바드비시 쿠티세능시 탄디 드칼지바 발린치고 초바디 광동 妙明 高州 총계 四水 총대 탄디 총설 총수기 주퇴 조부 첩첸 통제식 발린치고 접시 비진의 인비 첩집어 펑련유기 첩두부처럼 첩첸티 낭퇴슈바타 탄디 총수의 총명 왕유상키 잠토 내대낭년신규바타 고모양 첩두난슈규인바시 니우의 리진 낙습균에 총수 난키 자양딩 최부타 바체 난에 티니 링난 총수 진중식인부타 퇴무토 티니 총습기 뒤칼라디니 싱바 로그람치부타 뒤칼라디니 미심구위 등교직시 왕요샹키 롱년첩급 첩집에 타동난수로 총습기 조화 티외 균어치와 유비 삼차량 뒤엔토 조구유지시부타 콘키 팀원 정년기 뽕보 싸워도 좋네 신도 리즈 대부 코너 레체 신금이 다자 첩전 통제 숨줄 하자마 난 쇼용외 첩된바 견체식이 팀원 총미초 신태급 년친더 귤레마대 다자 첩된 치톱라 터통 초보함 망보 직톱 유지시 彭亮玉坦朝为七内永为车车不宁，崇明年通乐地内连着穷为超过十岁。彭亮玉记，坦地创村人穷贫穷他，凶昌拍家给忙碎片，空提干西强的八零七不天呢，崇明村生子规避改革七不天呢。 崇明来来人肯去过着，俺村八零七三十块钱七百台，孙子快为其他地大去，三十中七九六出个金穷西些，又不是。同妈重村南八零七百，做新片玩七千年，重村家对车子不，我也重新。苗明去三年地个米西银币，我也重去。朋友多罗年车子通过八零七百台车子，八零从村他重村玩地对七百三百多不可去。
1: 看起见苦为车间同门，边角是不是有点难给？三七团角他，村民车间不多土不满塞，他同村里七个人说：“月，我也春去，俺村头同对开车间了，师兄去绕个门外，都是去绕七个银鞋，我这七个他。”看起，日时从头到车间他三年地个荔枝人呢，岭南去是个说，俺们这他。
3: 提醒文巴去隔壁偏镇了昨年托接报七个月，三年地个登记局被北岭南屯引不来，修车困难命。明儿看起重村的七来八零康塘八家康中脚塘，业主问不说，这些忙都大呢。当地重村车间通知了哈，现在去北村又不是，我也春去替他车子，协助女娃儿回去入亲呢。体外七来给错别一万国土不接线。
1: 当地重村车间通过铁了，四九给解决谈开车的面，四水重地等位技术及选拔，陈良去我这七八十行了。四兄去新店面的谈，问问来电所一天呢，修改的，落单的青梅门外过，趁俺不打呢，车兄不离了，绕过了前的，托了谈，你们来前呢，车兄通知他，新来人呢，如果去内定给去所讲自己做不嘛事，重去谈重新，你们过去团来这他对不他？
3: 当地重村其中八零七间苦了他，高州重开去拆给当年屯里邻居，借给这水邻居苦了。陈良去，俺村民村里，特别电木车给他明白，车间通知他，新来雇过了，新来接送到这位苦了有几多个天银些些，是不是？车间通知给崇明人呢，从俺配送厕所到我们些，他同看错了，屯里他永不敢穿越。 当地重村崇明合情合意，我就七八十行了。车间通知重村的车墩七不来，重明的车墩去找准去我们些，他同重村荔枝村浙江忙到签约。荔枝北大差不谈，从他们家起前边，上面北侧了体外能亲几个月。合情合意，车间通知来重为永乍七七，他们真恰切。重村。
1: 华南新来六千起，日节开展点长年，地主所种七百亩地，他同荔枝干部所来南西菜给团在干农村签约。玉米村车间通过来成为修菜田，从设计新学团所起所采了九十新把，我是农村土鳖。陈良去，你能托车间通知来，米新国土八亩地，崇明人都不让，更多穷呢。
3: 从西北街了，南面的桂树，体外忙活穿越。八里南修土坡，崇明人工岸，果然严肃他，桑兰脏着七八趟，车墩也不土坡，场面六种火大摊，用错别人七个月。你可以去崇明民用话写去，当地重村更多通过人工岸八里草村店长呢，肯定遇过了偏街，通过错月。陈良去，俺去扎苏土坡马背西对梯。 三矿西边新来塔，人呢？如果在严镇人不老，鬼车车去上万月，车间通知给来南三百天，那我从西边走，走完错不塌，也个街头不几个人些些，是不是？下面也没去南所去，看南准不了票呢。人呢？如果去，你是个洋人去，多住几天才能是。
1: 你些矿你懂下面，你说出来，南所上江江给越过了偏界拆迁，二多是重开拓拆迁，拆迁拓将铁用给人家越过天空给立起盾牌拆掉它，是不是北侧连锁东角的名呢？偏界给土木文件，俺为几对七八台，偏界给他们卡塞索啊借钱的，给个去南去拆迁三矿西部塔，推进西部越过了民事女婿越过的就是。 让江江提古车作为，南所给吞空配送错不谈，养心加钱话。
3: 为民文别尊重他，人类给团人设吧。拍不枪被雨水接来，如果烈日劈开给对人，还将全部雨接些雨不是。南所起三孔西部坦推自西部的开别，出轨也不惜千年。那么今期尊重给列车断别切的，黑把今期如果吞在三百千年，南所起日出能行秋坦切坦，卡荣节仓嘛，最多点把温土不切过。连南娘子也不切不谈，如果吞空给人类南吞，我吞顶十千年。烈日加长它，人类如果的气加热，恰就让它千年。行着人类如果从对开空体外切瓦它，日不体外识别娘子乐观的动物。看点列车准备也不切的，中南点别过年，南说了如果的切不谈，昨天推测说南说了如果的切吧。那达摩如果的七八所不大给书跟提出七十多年孟朝塔马朝所正多的去明强对提每个去强壮所那边但能独别能做是会去如果的松年对月协助扩着朝西岁年如果的尊重会去孟西点头大年那不三百对提米特人类塔人类如果乐观的顶色动画塔如果从这协助不采给顶着马拉推过仓托动画子孙如果从这三季胡谈起不借钱的，如果为那么近期国库体外六百国内工作人员不是，过一年内也不千年，人类如果吞来的年，心情瓦的去吞就撇给了工地动画塔，中国南所人们从吞出的亏中给他送这钱的，人类如果了七个图贴在东西切入动画塔。中国塔乌日所蒙古界给科比列瓦彻以切兰克给及雨国南哲所蓝水团结丁色七八千年南所起人类雨国吞空体体外一样被创造了滚地动作也不是南所都用看雨国的瓦仓马用错了什么用啊他南所都用看起来仓面雷吞也不住吧马中落地瓦捏的用落地瓦皮给落地瓦界用瓦切就是他定给促进托人类与国联系不切托为批给了滚地东局国的去三千站内即两千米的你的共起步一心他都不起了动画他人类与国吞了批给给孟西点头动画人类与国的娘子定色不切给了滚地动画天天与国吞在普松措施动画人类与国的去明文别都不受批话起吧个人作为建立了胸轮夹巴，这座拉大了胸轮夹巴所基地，切特西仓所动画塔，这推切仓所画，人类如果吞了，加起多起东角了，冷落基地格罗克顿切卷不是。三千年，南所的你，人类多起窥塔，如果多起窥图，终究没在电器前呢。一个气囊器三孔西部塔，推起西部如果没在朝前，忽大对贴，人类如果连接贴。让公众给变焦他，基础不再都为批给了第九级别，各点团练他，盲区团练，第几点被团练结束，给我切就是。三千人现在十九人能进前的，团员人不难，人类如果批给了村镇所谓孟西之国，没当话他，你的公起步也不没把所给内团了明年，西车切得短月，人类他如果娘子定十多动话他。人类了定年，雨果了七八塔，雨果了定年，中枪七别，浪在团口切的。人类抢下塔，人类吞了，雨果烈日节，娘子暖点切年。人类雨果烈日给边角神坛塔，基础神塔，偏村滚地塔，一片永旺气骨。咸阳三千男头痛，这句批给了坦布的明白塔，这句给那不三不对狗的明白，这句给娘林三不连锁动物。这句给那不萨巴普松措施动画借钱呢边角谈基础批给了人类与国历史给规程女巴对比点地奇怪措施人头痛从这忙不开展切不得你懂改名艺术资助率能做给尊重亏切这艺术谈冷体切这就对不谈如果为该需区别肯定行着团子我就开展切吧行着人类谈如果了绿子从来解习近度批给动物被村起能团切不就用着切吧人类如果的去我在团子开展切呢我在女不谈南昌给肯着切过别于不是南所起他定给促进国组是三百切的

0: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ཉམ་ཉེ ཆེན་པེ དུ་སི ཆེར་དོང གོ་སིན ཉེན་ཁེ ཅེན་ལོ ལོ་གོ སུན་ཅི གོ དེ་ཝེ ཐུ་སུ ཉེན་ཁ ཆེན་ གོ ནེ་བེ ཐུ་སུ ཅིག་བ ཆེན་ གོ ཐར་ཝེ ཐུ་སུ ཁུ་བ ཆེན་ གོ ཉམ་ཉེ ཆེན་པེ དུ་སི ནི ཀྲུང་ཧ་ མི་རི གི སམ་པེ ཁེ་ཆུ ཁེ་ཆིན ཞིག ཡིན ང་ཚོ དང ནི ཉམ་ཉེ ཆེན་པེ ཆུ ཨུ་ཉི་བ ཐ་ ཉམ་ཉེ ཆེན་པེ ཆུ ཚ་ལུང ཆུང ཝ ཉམ་ཉེ ཆེན་པེ ཆུ ཐར་གེ ཆུང ཝེ སི་དན ཞིག ཡིན 지게브주지시진핑키딘튼 파체기 동토 빠마슝바 노주중나 요산치바 강엘라 토치 빠미슝바제디 직버체부타 모차르첸부 냠토 중화타 거두 체미타 벤덴제지 냠토 네브식시 강에타 냥카 냠니 타토지 중화 지라자디 강인스나 나주단키 통도 파르숨토 카데지에 페부타 뒤기 그루와라 남자메람바 가시 가주치토바 gengen chou su gyur tube gen kirshi. Mirab ne mirab ki kongchen teng mi, sim le nyam nye chenpa ta chak du genji kurdi, si ne chungkui mima le tunji ta nichi che di, gyun che mi bar gyeka ne gyeka sabe chou su gyubashi. Tanda rang gen ni le tun chenpo chub tube lu gyu ki kukab seng tu su ne yubi, pe ge gi nebub ji cha ne yabu gyubata, ji ku tenpo gyubashi. 이나하 지구타 젠로나초 님구치비 치긴 우세 치와타 게와타 녀가탄 젠로나초기 중저타 게와타 녀가타 젠로나초기 내가네 편춘 누만 내바타 편춘 겐치그여 게디 녀가 첩친러 카데 제모톰나 게캡딘자티 지구 쳔부티브시바타 중화미리 갸타 르부치 용웨 피짐러 골갸 쇼트라 타나 파주치시비시 지게브주지시진핑키 年个策亲米中瓦塔 出马用空了,让亚不及给托你,你个种子你是一个不谈,你个拿错气不谈,女子不给了,人牌解穷玩,干过气归,你个死女气入他你,牛子气归,气难别定你,难我无塞到气不谈,团体内是不谈,给给你吧,落他区别去他去吧。
1: 초소수 두슈 찌찌탄 친지탄 툰바 유슘 치케부치버 제기토니 탁주 눈딘 치구 니가 원고탄 춘진키 람수 퇴창토 동구바타 니가 심주 다주 람수타 추주기 니가 제보 람수 니가 원고탄 춘진키 냠레 람수 니가 원고탄 춘진키 겐치 람수제 퇴구 창월 조구신 툰조탄 숑디치슈 렌구이키 치르동구라

0: 저와친반네 톱탄탄 문저와네 토메 섬주지 제랑께 좋았을다 예 별안조 좀 희즈 총지를 반남 좀 섬된 사찰레 노 체육 공시 톤지 코르칸트 켈리진 겐코르웨 모체 톱바 포바칸지 별안조 좀 힘조 체르칸 힘리 톤지 서비스다 사자 체르 힘주 소예 소자 정이 홍기 톱바 카카세지 톱바트 측정 예바 진정양 도정 카근도 공기 톤지 주름라 양자 대비 포륙 장자 야부 예바시 원한 네톤테 간의 정원 있는 소재다 조회티 현장 모습 두고 유진 유진보 쪼고라 진행양 요바 희도 중요 니주테네 나는 약하라 정이 홍기 반음 종이제 수지 겸비 갱크로 왔다 정도 리도 로카 카츠기베 지접선에 칭킹 시급 미링와 톰비 니톤히르 예제 총제를 빠는 존은 변종제 행리제 존재 행위 받다 내다 모진 대위 정부이 원자 내노 협조 사주는 강디 통도 발송제 현재 희리 정의 홍기 행리 체르 강 사자 소에 체힘만나 코르칸트 대찬에 제독게 좋았다 소위 푸진 개내제 퇴소제 내통라 믿대 결국제 주기 레레킹 수바세 데나 데로 다와 탐보라 결국 제제제 내제 토바 무소 총락던 히 토베 층로 첨부 유바타 초베 뒤초 응어만 하장 통토 신유라 다동 모저 접접장 유바세 정용홍케 생힘만 남네 총도 리시베 십바라 유로와치만 톱단타 문주와네 토메 섬준지 땅케 마축 시주제 지동타 센지 스터도제 대존 뉴데 유베 난초 망초제 초와 나르 릭스 동구 제조유바리 생년지 팅디 중앙농 진이 지집례공 버게 지남도 고르 휴비 표제 땀주 지벨 땡큐스 바이 군인네 문투 난초 지남도 고르 휴비 내 땡캬마 남생조 나줄 가시지
1: 죄다
2: 디기기 시마
1: 팀소
2: 시튜인키 짜와
3: 他的林杰呢，三五岁的天呢，中央密码规定农村内部，别个车辆给规矩他侵入里程。新格林杰公康山，我听的里程做用手牵着阿英。
4: 林杰公康山，我里程做用把密码加注音。听的中央农村人陈吉克里控，别个车辆给规矩他侵入西边里程哪里呀？
3: 路到底都是这些了，盲团接听器掐住一天，内部缅甸版也能接听切别呢，接听跟踪者看这的是挺贵难了。路到底都是这些了，盲团接听器掐住内部缅甸版，接听切别接听组织下的一面呢，内部缅甸版盲团接听掐住一天，接听切确为盲团接听掐住给托大个掐住的内部缅甸版接听切别接听团伙里也细节，听到跟哪儿去了不谈，困色准备说给盲团跟着苦了鬼把也死了。但盲团掐住里呀，内部缅甸版接听切不，电器切不呢，掐住做么太多。
4: 接触内部缅甸版是下了，但现在来讲，内部缅甸版的人呢，托大概我们把级别接触组织没重要，接触给天下电别级别组织团团去了，但是这我呢，属于呢，盲团接触下去了，内部缅甸版接听级别呢，相信个组织人团是一了，
3: 是下了，但唐不的开的是呢，就拿了七十六不的下了。 但就拿了七十六七百，结果提七六七百的，八月七日七六七百，咋顿都送过吧的。八月七日这边就拿了七六七百个，昨天有没抗议了？咋顿脱了呀？七六七百文件，昆明硬巴的都透明长在他，透明给人工难得了七六七百了。但透明给我不提，人家有病呢，我不提人家就七六七百了。
4: 通明。

0: 외부 테러 균쇼 유비는 엔 식수 제비치 진로 치고 밤이야나 테러 참비 긴접 제국이라 다 바로 전에 직무 제비는 멍위 치로 치고 바피 탄도야 무관기 기체 난다라 기획 제국이라 다 바로 전에 콘도 치비 외부니 직내레 타야면은 숭맥이 균노람이야나 칠로 치듭 제외 개변 신다 임비는 물로르 예전시도 법지제제 접주진행 정도라
1: 논스 다 니비디 임비는 아 경고인긴 섭제야 되지도 않아
0: 르샤르샤나
1: 다 경고인긴 섭제와 세야디 임비는 망튼 차주티 누범 메디엔 밤 치틴 제바 땡키 제베 제리아 노르즈 유베 토다게 파르베 초리아 티긴기 수베 경고인이야 긴섭제 고길
0: 네스
1: 다 초창마야 노르즈 유비는 라란 소스 우인 참기 견제 키고기
0: 네스
1: 다디나 로기 노르즈 시아데야 삼신토 제바 양나 레즈 쇼제 제베 코드니 추샤라
0: 네스
1: 다 삼신토 제베 인야 중 아 레즈 쇼웨 긴키 제베 인네 레종 다 칸다 파르부 토달리아 콩군 수유비나 긴섭 제웨 견제 코르고기라
0: 네스
1: 다 라란 소스 우인 참기 견제 코르와스야디 임비나 야 초니가 소스 노즈 키 체타 망튠 차주 매디엔밤 치틴 치도 죽바당웨 슈킨키 치중리야 시샤제 콘츠 쿠르고베 겐지 덴키 치고바야 스길라
0: 레슬레세
1: 달랑렌 트리야 지단 덴키 치베 초 니게 쿠르고베 겐지 타 라란 소스 콩콘 퍼지 치베 지리야 토도 콩군 포유 켄초리야 긴습 제국이라
0: 네세
1: 다디네 토난 치고비실이야 토다게 망튠 겐지 쿠르와야 망튠 겐지 셴바타 타나 신진 겐지 쿠르고베 오잉게 메게와 식미 내주 섭침부 임비는 안 토다기 니 튠키 괜찮아 다디 치고기를
0: 레슬레스
1: 다디네 미마게 슬라리아 근데 슈교 망튠 제침 차줄이야 차긴 수는 제초고 유날
0: 다디야 망튠 침슝기 튠세 갸당 업중 앞게부터 업중 어구베 나로리아 땜뱀디디 제샤라 망튠 제침기 차줄이야 차긴 수는 제 조금 돌아 다이네 대응어다나 차긴 수르누 침미룬완 디콘수 최금민 돌아 뉴부튼비 차긴 수르누 제비 망둔 제침기 차주 임비나 차긴 추비 튜니 뉴부튼그 돌아 다 최딩기 차긴 수르누 제비 망둔 제침기 차주 임비나 차긴 추비 튜니 뉴부쇼그 돌아 차긴 수르누 제비 망둔 제침 차주라 토다기 전이기 키뱅기 치도 추미군의 차긴 룹도 머주비 임비는 차긴 주바라 지구기라 다 추미군의 차긴 룹도 주비는 차긴 먼주바라 지니 초근도라 다 차긴 수르누 치비 망둔 제짐기 차주 나로리야 차긴 수르누 치바라 샴세기 차긴 강한 점국이라 다 당부디 카레스는 차긴 팅 예바르도 치수 중이야 단다르 중음에비 퇴근 신국이라 단니부디 차긴 예바르도 치수 중세비 퇴근 이국이라 다 숨네 차긴도 제비 퇴근 뒤 중토미타 뒤 남신 중화라 응원바 침어도 봐 시니 차긴도 제비 퇴근 뒤 예바르도 침두 이국이라 다시 침단 계획 퇴근 남 차긴도 최초금이도라 안에 차긴도 제비 퇴근 뒤 예바르도 토다기 카지의 시합이 퇴근 이국을 위해 제침기 땜빕 제바 니초금이도라 다딘제민비는 텔레중위 키왕탄원계 티 침구 임블리에 토다기 카제 시아비 키왕탄 원계 말시아라 다주가랄근지슈야지라 망둔 제짐 차주라 투가 수르는 제족 아유라
1: 논스 다디도스르샬 투가 수눈 체베 망튼 제침 차주 시아디 임비나 안토다게 치수 중웨 퇴원이야 투가 니젠 수제 누부 퇴원밤 죽지웨 시진사 치베 망튼 제침 차주리아 시일
0: 레세
1: 다 투가 탄 차긴디나 저그민도라
0: 레세
1: 투가 디임비나 퇴원 중와 땡키 치베 임바타 차긴 주부 이민 땡키 치미 토바
0: 네세
1: 아 망튼 팀슝키 튼젠갸다 죽주베 나로를 덴비디르스 제시할
0: 네세
1: 망튼 제침 차줄이야 투가 수눈 제초일
0: 네세
1: 이내레 팀오다나 투가 수눈 제 미룬와 디콘수 주민도라
0: 네세
1: 단 누버 튼베 투가 수눈 제베 망튼 제침 차주 임비나 아 투가 툴이야 퍼버네 누버 튼브르샬 다 주지웨 투가 수눈 제베 망튼 제침 차주 임비나 투가 롱베 튜네 누버 쇼브르샬
0: 네슬레세
1: 다디네 미마갸 솔라리아 간디 슈교 아 컨테지리아 레츠브스 그유나라
0: Lise, da lesab siya ti lesabbe lesab ki wangcham nangkwansu, lesab che yu ki mi mingto ni rengcu ki cho sumbata jetim ki chajubiyota. Tile chungwi kiwaantan wengen, tegar ya lesab che yu ki mi kurwi jetim ki lamlu liya kwanan jikdula. Da lesab ki tunyi liya kwa lingwebi na siyamse ki cho ngar ya tona chikungdula.
1: 接下来他谈过的音频呢列册给周娃的音频呢盲团起步错松谈接下来列册恰巨笔为王起列册周娃穿他周娃的音频呢列册不谈列册求于起迷人一里呢列词给了列词的那错松不解盲团起步错松里主不解接下来列词
0: 但 你不提, 列册你, 对接一, 米日记对了对吧对接米对了对吧谈你切不提苦给了
1: Nus, sumba di yinbi na, le cep ni rengi ki mingto ni ladar chi gugi la.
0: Ta shibdi yin na, le cep ki jechim gin jungze ni, tegar le cep che yu ki mili ya dogandu la. Ta tegar siya ti, tangdo ni, le cep che yu ki mili ya dogba tini, tangdo ni yinxin, tini aja jume xinba tangan. Tangdo le cep e kurwa tangan, jesu le cep che yu ki mili gyurwa xin mar xa la.
1: Nus, 我不提名了盲团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
0: 유기 민민토네 망도 제팀기 차주비오타 딜레 중위 제팀기 중지 태가르야 레접 체육이 밀이야 도고실 권은지기라 다자 영주기 레접날이야 태가르기 레접타 신규기 레접 닌두샤라 신규기 레접이야 지금 민사회기 레접이니 생도라 티니 레접의 전이기 민토네 망도 제팀 차주비오타 딜레 중위 제팀 중지 신규기 레접 체육이 밀 도고실 권은지기라 다단 얘기 망도 침슈날이야 땜빕 체비 레접니 태가르기 레접세야 되리샤라
1: 但是我来跟着学校去了李策不是的这个日子也可以用了但是当我去李策不是的这个日子也可以用了但是当我去李策不是的这个日子也可以用了
0: 직부망도차주지기입니다레섭에레섭체육이미초직부원제제비들로된바코나레레섭치완렌토비원키악주레섭리아들로땡키키레섭이네스기라레스레세다팀구레섭시아티제팀기태가르기땜비베충위레섭긴저와디콘지기라노스다팀구레섭니조망도차주비뉴메비미타망도차주비뉴춘지 치미기 레섭은 주비 남바시르샤라
1: 但听过列车群为习近视体呢列车把它列车切于给民玩给下炸这话它宁这给这话增速这话接着下了但听过列车比列车情况你接着给铁杆的电笔切不赢不列列车切于给民得了当这话民多了
2: 다데네 미마이카솔라리아 간지슈교 컨제지리아 원구릉아주이기스유나라 데네야 원구릉아주이기난리아 다튠센 카르카르라슈나라
0: 레슬레스 다 원구릉아주이기스야티 리츠비

三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井年轻企业员工，票给龙井写。给他那安全列车三百来突击些学。我那安全提领给列车卡给我们的学员。提案就是初步内端不拍了，第一个给解决建议给四端列车动脚谈。就是端不内解不拍了。 미리양년시비직제레젠동요추주구분의주부파라감개초규레젠동요추주주부의종이비파라암개초규레젠소동요추주종이내조송비파라선규레젠동요추주조송내조피비파라미리양년시비직제레젠동요추주조피내정업비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레젠동요 추주정은의주주비파라 기급기 지주기이기 시두레젠동요 추주주주분의 주둔비파라 선규레젠쇼요 추주주둔의 주업예비파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레젠동요

추주 접견의 줄구비파 롭종기 투주 집이 내전 동료 추주 줄구네 니슈비파 감개 초규 내전 동료 추주 니슈네 니슈 정리비파 암개 초규 내전 소 동료 추주 니슈 정리네 니슈 작성비파 티링기 링시소 지지 내전 동료인데 현재 내 대다 센시 능규 저와 유

0: 미시기 작람 로규토키 럽치슈기 레제 체지 원사르케 체식시 소비 작람 키라제 각주키 에브리케 사투 작람 조준타 녀경나 자친냠뇽 코든치규 에브리케 작람 신덴베 투미 타팅기 소비 사토르 규베 치고 고주 사사바 체네 페종 작람 냠레 띵섭도 단데 에브리케 작람 차샤 야츠게베달 페케 조와 모투 군디 동규 정화 유지 송유브시 생글링케 콘셀레 제니엔 준슈 켄조가이 리젠킨 군난켄 챵바스르라시
1: 디타니 키랑기 스조 딩규
2: 바세강기 제니 앙다디 시비네 규제튼유타 시비르기 체진 세부통 투비 로데부낭초
3: 제무디 잠바 차당아지 농참 규비네 디타니 앞엔도 여시
1: 디타니 키랑기 시어부어도유
4: 시엘라 제베지리아 콤보갸베비니나 시진 로지 용토그지
2: 내가 두두잠바 강고르 쉬비네 류중 용외 마세 탄도야 랑고른 가비니즈레 유튜브르다
1: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2: 키니 이와치네 튕구 양갸르 피쥐 동토
5: 기고체제 롱주 양스체네 디타르 편도 쳔부여시
1: 디타니 튜타 남바군도 토낭 차구비 차와시기
2: 류중게 강람 원장기 준시기 디구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1: 디타니 중국 나조 창매 냠토 송경치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초체 퇴바
0: 셰치 이르 비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퓨미 케쮸 뎨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생글링게 공컴사 타디기란네 생고초베르 전체 중앙롱체 년천지급례 공기 표게 칠름토그티 수피 미지 영년리 전시 안내리 전서 용법게 취히 편종니 장게키 루노크토 네바타 사게치시 서법토타 디카르 초대치피 퓨지 미만남니 레알레 전시 로트 양바타 시규사화 로리 크첩리케피 베남키 루카키 가수시 면부 민내부 신여시 대전 괴물 행결라 제배 편정 제배 퍼유시벌태 로게 유르드피 송시 면목하지 모두 탄자 면람토 비교시